0: 유재하 지난날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여는 말에서 모든 기억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눴잖아요. 두 분 힘들거나 좀 지칠 때 용기와 힘이 되는 기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도 그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힘들었을 때 이제 기억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단어를 좋아하냐면 문장을 좋아하냐면 그냥 하자.
0: 그냥 하자.
1: 그냥 하자.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 일을 잘 몰랐을 때는 그 어두운 터널 안에 나 혼자만 있고 입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그때는 이게 맞는 건가? 이 방향이 맞는 건가를 의심하면서 그냥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빛이 보이면서 아, 저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느낀 기억을 있어서 그때 기억이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이기도 한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집이 너무 어려울 때 너는 잡초처럼 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좀 오랜 시간 동안은 상처였던 것 같아요. 나 온실 속에 그렇죠. 화초이고 싶은데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늘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야지. 네, 다시 세워져야지. 이런 강인한 씩씩한 네, 그런 게 저를 평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0: 아, 그렇죠. 부모님이 어릴 적에 건네줬던 한마디가 평생 살면서 힘든 순간에 한 번씩 불쑥불쑥 떠오른다는 건 그 어떤 자산보다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아,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방송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싶네요. 너무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올라서 참 좋습니다. 아, TBS 라디오는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케이비티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는 101억 달러로 전년보다 13.5%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수출액도 11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이 2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순위는 세계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 역시 17조 9천억 원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기초 화장품이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K-뷰티가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쿠팡이츠가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아닌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 배달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무료 배달 경쟁의 비용이 결국 수수료 인상과 광고비 부담 등의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의 출혈 경쟁이 시장 지배력 확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쿠팡이츠는 이번 무료배달 프로모션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입점업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고객과 입점업체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10만여 점이 세관에 적발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습니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수입 어린이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완구와 유아동용 섬유 제품 등을 포함해 10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용 의류와 가방 천여 점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최대 13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특의 가소제와 기준치를 3배 넘는 논일페놀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물질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어린이의 성장과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전 KC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외 직구 건강식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위해식품 천여 점도 적발돼 반입이 차단됐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에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평택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종신보험도 잘만 바꾸면 살아있는 연금이 된다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매달 수백만 원의 보험료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방법부터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 노후 현금 흐름을 살리는 현실적인 보험 리모델링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이고요. 한 직장에서 딱 30년을 버텨온 이제 퇴직을 불과 몇 달 앞둔 중소기업 임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함에 자식 농사도 잘 지은 성공한 가장이라 하겠지만 요즘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은퇴 후 삶을 설계해보려 아내와 식탁에 마주앉아 통장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만 무려 220만 원, 제 월급의 상당 부분, 그리고 우리 부부가 노후에 쓸 자산의 30%

0: 80%가 보험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15년 전 그날의 저를 찾아가 머리라도 쥐어박고 싶은 심정입니다. 2011년 바로 그날이요.
1: 아이고 우리 최과장 이번에 승진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역시 회사에서 에이스야 에이스. 근데 과장님 자녀들도 커가는데 노후 준비 좀 하셔야죠.
2: 아유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정신없어. 노후는 무슨.
1: 에이 과장님이니까 내가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이번에 비과세 대고 확정금리형 상품이 있는데 아유 이거 나중에 무조건 이득이다 이득. 은행에 넣어봐야 이제 하나도 없잖아. 그냥 저축이다 생각하고 딱 묻어두세요. 과장님 노후에 이만한 효자 없다니까요.
2: 저축? 가만히 있자. 비과세 확정금리라고? 그래 민정씨만 믿고 매달 150만원씩 넣어볼까?
0: 그때는 정말 그 종신보험이 우리 가족의 든든한 연금이 될 줄 알았습니다. 매달 150만원씩 담배 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눈물 겹게 부어왔건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제가 죽어야만 나오는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퇴직 후 당장 생활비가 급한데 내가 세상 떠나고 나오는 돈이 지금 무슨 소용인가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거기에 지인들 부탁으로 들어둔 암보험, 뇌질환 보험들은 왜 그리 또 많은지 이러다가 평생 피땀 흘려 받을 퇴직금마저 보험료 메꾸는데 다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요즘은 잠이 다 안 오네요. 가족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제 인생의 마지막 리모델링 과연 가능할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연금인 줄 알고 15년을 부었는데 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사망보험금이었다. 은퇴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까 얼마나 눈앞이 또 캄캄하셨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리모델링 잘 도와주셨겠지요?
2: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바로 출동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전형적인 저축에 탈을 쓴 보장성 보험에 늪에 빠진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연자님이 납입하고 있는 월 220만 원 중에 150만 원이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설계사분들이 흔히 확정이율과 복리를 강조하지만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내는 돈에서 떼어가는 이 사업비가 일반 저축상품보다 훨씬 높은데요. 10년을 부어도 원금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네, 실제로 상담 현장에 가보면은 10명 중에 7명이 똑같은 오해를 하십니다. 종신보험은 사후 자산이지 생전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고요. 네.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 현금 흐름을 막는 건데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내느라 노후 자금을 다 소진하고 있는 셈이었죠.
0: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최정혜 팀장님이 앞에서 종신보험 또 잘만 바꾸면 살아있는 연금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순서대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퇴직 후에 이제 소득이 끊기면 이 22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지금 걱정이시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마음 같아서 그냥 당장 해지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2: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무작정 해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부어온 정성이 있는데 그걸 그냥 날릴 수는 없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사연자님의 보험을 생존형 자산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드린 상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생존형 자산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주셨다. 일단 한숨 돌리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께서. 그럼 구체적인 솔루션 한번 살펴보죠. 무거운 종신보험을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을까요?
1: 네, 우선 10년 이상 납입을 해서 해지 환급금이 어느 정도 쌓인 종신보험 한 건은 감액 완납을 실행했습니다.
0: 감액 완납이 뭐죠?
1: 줄여서 그만큼의 사망 보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낸 돈만큼만 보장받는 건데요.
0: 네네.
1: 네, 앞으로 보험료는 1원도 내지 않고 대신에 지금까지 낸 돈으로 사망 보장 금액만 조금 줄여서 보험을 유지하는 겁니다.
0: 네.
1: 이 조치만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비 70만 원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0: 이래서 그냥 무작정 해지하면 안 되는 거군요.
1: 그렇죠.
0: 감액 완납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남은 종신보험은요?
2: 네, 남은 종신보험은 그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자녀들도 다 컸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큰 돈보다는 아버지가 아플 때 쓸 돈이 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부족한 생활비로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드렸고요. 이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 1억 5천만 원 중에 60%인 9천만 원을 유동한 결과 월 50만 원

0: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됐고요. 이렇게 죽어야 나오는 돈을 살아서 쓰는 돈으로 바꾼 전략이었습니다.
1: 너무 좋네요. 종신보험 문제가 딱 해결이 되니까 숨통이 트이셨을 것 같고 나머지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어떻게 개선을 해주셨을까요?
2: 사연자님의 기존 보험들은 대부분 갱신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렴해 보여도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이죠. 갱신형 암보험은 정리를 하고요. 네. 90세까지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통합건강보험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단순히 암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이 현재 트렌드에 맞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는 이제 비급여 치료비까지 촘촘하게 채워드렸고요. 네.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미래 보험료 인상 걱정 없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런 걱정들.
0: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월 보험료가 22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줄어서 무려 168만 원의 여유 자금이 매달 생겼습니다.
1: 이거는 숨통이 트인 게 아니라 그냥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살았어요. 아, 이거 여태까지 어떻게 내셨을까 싶네요. 무려 매달 168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이걸 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끼게 된 168만 원, 사연자님 어떻게 쓰실까요?
2: 네, 사연자님이 평생 고생한 안 해본 생각에 눈시울이 붉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여유 자금 중 일부를 활용해서 안 해본 명의의 연금을 제안 드렸습니다. 줄어든 보험료 일부를 저축해서 안 해본이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매달 55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드렸습니다.
1: 아내분 명의의 연금. 이거 너무 좋은 선물이라 아내분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고 사실 168만 원이 생기면서 거의 연금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연금 두 개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이미 연금이 하나 만들어졌던 거죠?
0: 맞습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서 월 50만 원 그리고 아까 아내 연금으로 65세부터는 55만 원, 합해서 105만 원의 연금을 만들게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이 아내분께 우리 퇴직해도 당신 용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내분이 정말 좋아하셨고 네. 그동안 보험료 때문에 당신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번 상담 받고 나서 합리적으로 보험료도 줄이고 뜻하지 않은 연금까지 생겼다며 너무 만족해하셨습니다.
1: 이 실제로 나눈 대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0: 맞습니다.
1: 두 분의 사이까지 또 좋게 만들어주시고
0: 맞습니다.
1: 네. 돈도 벌고 사이도 좋아지고 아주 그냥 좋은 일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보험은 결국 내가 없는 뒤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지켜주는 장치여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 때문에 유지하던 보험이 오히려 노후를 흔드는 짐이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점검 받으시고 돈도 벌고 또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점검하기 힘드시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에서 만날 텐데요. 노래는요. 만약에 오늘 이 청취자분 상담 안 받았으면 어땠을까? 싸이의 어땠을까? 들려드려요.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0: 오늘도 안전하게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실종을 예방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어르신 인식표를 신청하세요. 코드 번호가 부여된 인식표를 통해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 인식표는 목 뒤, 가슴 등 잘 보이는 위치에다 부착해 주세요. 다리미를 통해 부착하실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안심센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세요.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매 체크앱을 통하여 배회 감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치매 노인과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1: 예측이 어려운 어린이의 행동 특성은 돌발 행동으로 이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2: 먼저 길을 건널 때에는 멀더라도 꼭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가르쳐주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뛰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합니다. 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더라도 무조건 건너는 게 아니라 항상 좌우를 살피고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보다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기에 부모가 먼저 교통법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교통안전, 다 같이 노력해주세요.
2: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8209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장입니다. 현재 보험이 7개.

0: 가깝게인데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가입했던 교육보험부터 지인 권유로 들었던 보험들까지 이것저것 유지하고는 있는데요. 애들은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막상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건지 중복되는 건 없는 건지 헷갈립니다. 해지하자니 그동안 낸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자니 보험료 부담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늦은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오늘 50대 가장분들의 고민 사연이 줄을 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하니까 하나둘 늘려간 건데 정작 은퇴 즈음에는 늘어나버린 이 보험료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하죠.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일단은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교육보험을 내고 계시다는 건 불필요한 지출로 보입니다. 이미 졸업한 학교에 등록금을 내는 격 아니겠어요? 네. 또 보장이 겹치는 중복보험이 많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핵심 보장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0: 네. 보험 점검을 너무 늦게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셨는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그렇죠? 전혀 늦지 않으신 거죠?
2: 당연하죠. 제가 지난주에 상담했던 그 고객 중에 사연자님과 비슷한 그 52세 남성분이 계시는데요. 네. 월 45만 원을 내던 분이었는데 분석해보니까 종신보험만 두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조금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더 안 내도 되는 감액 완납을 활용하고 네. 부족했던 뇌나 심장질환 진단비를 채워드렸더니 보험료가 26만 원이나 그 줄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19만 원, 1년이면 약 230만 원을 아끼게 된 거죠.
0: 8209번님이 보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잖아요. 이분께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1: 그럼 우리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권을 먼저 꺼내시고요. 네. 내가 어디에 얼마를 내는지 알아서 알아야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 소득의 10% 룰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가입 후 해지. 네, 아팠던 기록이 네. 있거나 그러시면은요 새로운 보험을 가입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요 무턱대고 해지부터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0: 그러네요. 이게 내 보험이 잘못된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럽고 막 이래서 일단 해지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면은 나중에 가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선가입 후 해지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옛날 보험은 지금의 의료 환경과 보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바꾸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 왜냐? 전부.
2: 전부.
0: 모두.
2: 무조건.
0: 무조건.
2: 아, 제가 네. 무조건을 괜히 넣었네요. 네.
0: 아니, 제가 계속 틀리니까 회장님들이 다.
2: 정답 해드려야죠. 예, 예.
0: 감사합니다. 네. 네. 자꾸 저를 이제 뭔가 이렇게 배려해 주시느라고 전부
2: 너무 배려를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옛날 보험이라고 네.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요즘은 찾기 힘든 그 확정 고금리 상품이나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옛날 특약들도 있는데요. 이런 꿀 보험은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무조건 다 바꾸라는 주변 분들은 일단은 한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방법 먼저 장롱 속에 묻어둔 보험 증권을 꺼내서 내역을 파악하시고요. 보험료는 가계소득의 10% 내외로 기준을 잡으시고요. 리모델링 하실 때는 반드시 새 보험을 먼저 가입한 뒤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보험 중에는 지금은 없는 확정 고금리 꿀 상품이 많습니다. 무조건 다 바꾸라는 유혹은 꼭 주의하시고요. 내가 꿀 상품인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겠어요.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민원도 5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3949번님이에요. 저는 인천에 사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은 매달

0: 빠져나가는 보험료예요. 20년 전 친구 권유로 가입한 종신보험은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된두 아들의 보험료까지 내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직장도 다니니 알아서 하라고 해봤지만 애들은 보험보다 투자나 저축이 낫다며 관심이 없네요. 결국 제 노후 자금까지 쪼개가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아내의 두 아들 보험까지 합치면 한달 보험료만 80만 원이에요. 가족을 위한 책임감으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 지출인지 고민인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1: 우선 3949님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의 목적 상실로 보여지는데요. 20년 전에는 가족의 생계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사연자님의 노후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보험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서른 넘은 자녀의 보험료를 부모가 여전히 내주고 있다는 건 자녀에게 경제적 면역력을 키울 기회를 뺏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소중함도 모를 수가 있어 보입니다.
0: 그러네요. 3949님도 종신보험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앞에 119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처럼 감액관납제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이제 솔루션이 다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0: 보입니다.
1: 정확합니다. 지금은 이 사망보험금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받는 혜택이 더 중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럴 땐 사망보험금 액수를 좀 줄이는 대신에 지금까지 낸 돈으로 보험료 납입을 끝내는 감액안납제도를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매달 나가는 25만 원을 바로 아낄 수 있게 됩니다.
2: 그리고 실손보험도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옛날 실손보험이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좋기는 했지만 사연자님 연령대쯤 되면은요, 이제 갱신폭탄이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안 가신다면은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5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차액으로 노후 자금으로 돌리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된 아들들 보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녀들은 보험 가져가기 싫다 그러고 부모님은 불안해서 해지도 못하고 참 난감한데 뭐 모든 보험에 그 감액 완납 제도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2: 네, 그럴 순 없죠. 네.
0: 네.
2: 이 부분은
0: 네.
2: 조금 기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0: 예.
2: 무턱대고 이제부터 네가 내! 라고 하면은 100점 100패죠.
0: 아, 그래요?
2: 아, 네, 보험증권을, 가져가라, 보험 가져가라 그러면 애들이 거의 안 가져가거든요.
0: 네.
2: 그래서 요런 거 해본 적 있어요.
0: 뭐요?
2: 보험증권 전달식.
0: 전달식.
2: 네. 뭘까요?
0: 뭐 이벤트를 말하시는
2: 맞아요.
0: 건가요? 아, 그래요?
2: 네. 이 보험을 아빠가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20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네가 이걸 물려받으면은 이만큼 보장을 바로 가져가는 거지만 지금 해지하면은 이 가치는 바로 사라진단다라고 숫자로 딱 얘기해 주면 내가 얼마나 했다.
0: 아,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
2: 그죠?
0: 정말. 예. 그러네요.
1: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자녀에게 주기 전에 자녀의 그 보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성인이 된 지금은 불필요한 소아특약들이 끼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정리하고 군살을 쫙뺀 다음에 정말 필요한 암이나 뇌심장 진단비와 수술비 위주로 슬림하게 리모델링해서 넘겨주면 자녀들의 부담도 줄어드니까 받아들일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현재 불필요한 소아특약은 빼고 부모가 대신 내주는 보험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주는 자산으로 바꿔서 접근을 하면 아, 진짜 좋겠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끝까지 자녀가 거부한다면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 이 환급금을 사연자님의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의 노후를 희생하는 건 결국 나중에 또이 자녀에게 더큰 짐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사연자님의 행복한 노후가 자녀들을 또 위한 일일 수 있잖아요. 오늘 고민 보내주신 3949번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2: 20년 전에는 자녀들을 지키는 게 가장의 책임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내 노후를 든든하게 다지는 게 진짜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녀의 보험료를 과감히 내려놓는 순간 사연자님은 은퇴 통장에 월 80만 원이라는 든든한 연금이 새로 생기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 부모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더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0: 보험은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조율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살은 빼고 알맹이만 남기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연자님 부부의 인생 2막이 한결 가볍고 경쾌해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1: 와, 너무 좋습니다. 3949번님 이제 두 아드님도 성인이 되셨고 또 취업도 하셨으니까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부부의 인생 2막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이 이야기들이 자녀 보험 전달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대로만 모든 분들이 하시면 보험을 막 아깝게 그냥 막 해지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좋은 매뉴얼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김건모, My Son.

0: 있습니다. 0190번님, 저는 10년 전에 친구 권유로 매달 20만 원씩 내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장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용종 제거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해당 사항이 없다. 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거 뭐 친구한테 따질 수도 없고 이 돈을 계속 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보험료를 20만 원이나 내는데 용종 제거 보장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용종 제거 보장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1: 우선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보험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지급할 내용이 없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친구의 원망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건강보험 상담을 하면서 이 수술비 보장은 꼭 필요한 보장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0: 네, 대장 용종을 제거했을 때 보통 어떤 항목에서 보장을 받게 되나요?
2: 네, 보통 대장 용종을 제거하시게 되면은요,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실손보험과 그리고 질병수술비, 네. 뭐 질병종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질병수술비는 대부분 가입할 수 있는 보장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아쉽네요.
0: 없었던 거.
2: 네, 근래 들어서 보험사의 손해율 때문에 대장이나 위 용종 제거 시에 1호종 종수술비에서 보통 지급을 하는데 예전에는 다 2종에서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네. 1종이 좀 싼 적게 나오는 거, 5종이 이제 위험한 수술이고 돈이 많이 나오는 거 네. 이런 형태인데 2종에 해당이 돼서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종으로 보장을 축소해서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극단적으로 보험 수술비 보험금은 이제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해지까지 고려하지 마시고 네. 네, 보험을 점검하신 후에 부족한 보장을 따로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1: 제가 그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이 수술비가 없다고 무조건 해지가 아니라 부족한 보장은 채우면 되는 거고 10년 전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수술비 외에도 혈관질환 보장에 범위도 좀 좁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에 따른 치료비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잖아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장이 안 됩니다 하는 경우. 특히 큰 질병인 경우에는 상실감이 좀 클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꼭 한번 보험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추가 질문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6732번님, 보험 가입 당시 유방의 전기관 부담보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당시 5년 동안 치료가 없으면 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보장이 안 되나요?
2: 네,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장이 안 됩니다. 네, 일단 전기간 부담보라는 건요. 네. 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이 뭐 90세면 90세, 100세면 100세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부담보이거든요. 네. 전기간 부담보는. 그런데 약관에는 전기간 부담보이지만 가입 시점부터 5년 동안 치료 사실이 없으면은 5년 이후에는 이 부담보가 자동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이 내용만 알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5년만 지나면 보장 다 되니까 그냥 합시다.
0: 그럴 것 같은데.
2: 네, 그렇지만 예. 5년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0: 한다.라고
2: 한다면은 그 전기간이 확정돼 버리는 겁니다.
0: 아, 그럼 평생 안 되는 거.
2: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0: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면 이 보험 상품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제 5년 사이에 발병을 해서 쭉 평생 못 받게 됐어요. 다른 보험을 가입해서 받을 수는 있나요?
2: 네, 가능합니다.
0: 아, 그건데요?
2: 네.
0: 그래서
2: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 5년 부담보를 안고 가는 전기간 그러니까 전기간 부담보죠. 전기간 네. 부담보로 안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입니다.
0: 예, 이거 보통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것도 안 되겠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211번님은 유방암 수술 후 5년이 지났는데 추가 암 진단비가 필요할까요? 재발도 진단비 나오나요? 주셨어요.
1: 일단 5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 암 관련된 보험을 가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0: 네.
1: 추가적으로 암 진단비가 필요할까요? 이건

0: 저희가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내가 추가로 가입을 해도 그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냐, 유지 가능한 내가 여력이 있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시고
1: 네.
0: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미 한번 진단을 받으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게좀 좋아 보이고요.
1: 네.
0: 두 번째, 재발도 진단비가 나오나요? 당연히 가입을 하고 나서 재발에 관련된 진단비는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또 추가로 보험을 들 때에는 들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 또 보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입할 때에는 꼭 내가 여력이 되는지 그걸 다 납부할 수 있는지를
0: 맞습니다.
1: 확인을 해보고 드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재발 진단비는 나온다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콕 집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막연한 불안 때문에 유지하던 보험이 오히려 이 노후를 흔드는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장 점검을 한 번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1: 네, 특히 50대 이후에는 한 번쯤 다시 받아보시는 거
0: 맞습니다.
1: 추천드려요. 오늘 청취자님들 사연 보니까 한 번쯤은 꼭 해보셔야겠네요. 네.
2: 네, 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무턱대고 해지부터 하지 말자. 네, 점검을 먼저 하시고 해지를 권해드리고요.
1: 네.
2: 그리고 굳이 굳이 해지를 안 하고도 가져가실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 진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 가입 후 해지 기억해 주시고요. 해지만이 답은 아니다. 리모델링해서 가져갈 수도 있으니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민정, 최정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혜지였고요. 끝곡은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띄워드려요. 내일 다시 뵐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서울시내 내부순환로에 사고가 두 건이나 났습니다. 우선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인데요. 연인앰프 부근 3차로의 사고, 사고 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사고 처리 중이어서 성산앰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은 홍지문터널 안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쪽 정릉터널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강변북로 구리방면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가는데 시속 4, 50km 정도로 서행합니다. 게다가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 공사도 하고요. 영동대교 조금 못가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으니까 특히 영동대교 북단 진입하려는 차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 정체 여전합니다. 구리시계에서 하월곡램프까지 가는데 20분 넘게 걸리고 있고 언주로 내곡나들목 이전부터 구룡터널 통과할 때나 동작대로 남태령에서 사당역 쪽으로 밀립니다.

한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16년 5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에서 캐낸 금 전부 모으면 얼마나 될까 궁금한 적 없으세요? 수천 년 동안 모은 양을 다 합쳐도 아파트 한 동 정도 크기라고 하죠. 어라, 생각보다 많지 않죠? 반면 아직 지구 안에는 우리가 손대지 못한 금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도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곤 한데요. 오늘은 미처 보지 못한 모습들도 조금 천천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남춘의 폭송. 5월 26일 화요일 첫 곡은요.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에 묻혀 있는 금의 양은 와 이게 얼마야? 60조 톤이요? 60조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99%는 지구 중심부인 핵 안에 있어서

0: 우리가 닿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들어가고 싶네요. 그런 영화 본것 같아요. 그 탱크 우주선 같은 건데 앞에 드릴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지구의 코어 층으로 막 퍼고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다 녹아서 물렁물렁한. 아침에 괜히 입맛을 한번 다시 보겠네요. 그중 아 반면 지금까지 인류가 캐낸 금은 한 23만 톤 정도라고 해요. 23만 톤이 어느 정도일까? 아파트 한 개동도 안 된다 그랬죠. 수천 년 동안 캐왔는데 전체를 보면 아직 극히 일부인 셈이죠. 가만있어, 요즘 금값이 얼마나 되려나. 핸드폰 어디 갔지? 어제 기준 3.75g당 82만 1,550원이라던데. 아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가네요.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우 형님. 월요일 같은 화요일 행복한 힐링동에 후옥성 출석합니다. 어제 집 근처엔 파주 운정에서 배달 알바하는데 배달 간 목적지 아주 멋진 기타 판매점이었어요. 허름한 창고인 줄 알았는데 꼭 박물관 같아서 일도 있고 한참을 구경하다 나왔습니다. 춘우 형님과 이전선 선생님이 기타 연주하시는 모습도 떠올라 행복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 집 근처인가? 거기 이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다녀오셨네요. 4723님께서는요, 함춘의 폭성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경기도는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제작진분들은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오는 날은 비에 대한 노래 준비 많이 하실 텐데 김현우 PD님 준비 많이 하셨죠? 아, 묘한 긴장감이 드네요. 4723님. 실시간 방송하는지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서울은 이따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죠? 지금은 잔뜩 흐려있고, 저도 오늘 나올 때비 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덥지근하다 그럴까요? 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춘의 폭성 오늘 3부는요, 함춘호의 음감회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신곡들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3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고마워요.
0: 진짜 고맙네요. 김혜지 아나운서 진짜 고맙습니다. 빛과 소금, 그 여름의 마지막,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내 품에 안기어.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시고요. 빛과 소금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팀의 음악을 함께 들었습니다. 푼돈님께서는요. 캐내지 못할 깊은 곳의 황금을 탐사하는 지질학자처럼 헛된 황금의 마음을 뺏긴 연금술사 같은 불굴의 의지로 욕심 많은 하루를 보내볼까요?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니 전 미리 감사합니다. 저도요. 저도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지아빠빠님께서는요. 춘우형님 안녕하십니까? 출석 인사드립니다. 파주는 흐리긴 했어도 비는 아직입니다. 그런데 꿉꿉한 게 금방 올 것 같아요.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야, 서울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바로 서울역 일대였다고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과는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와 도심 속 갈등이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매년 2월과 11월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서울의 주요 지점 45곳을 조사한 결과 서울역 근처에서만 무려 351마리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이것이 급증한 이유는

1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등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여러 차례 날려보낸 행사의 영향도 꼽히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전 세계 대도시에서 흔하게 볼수 있고 평화의 상징으로도 잘 알려진 이것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비둘기, 2번 파랑새. 1번 비둘기, 2번 파랑새.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51,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저희 오늘 두 분을 선정해서요. 차량용 소화기와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기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많아요, 선물이? 이야, 대단하네. 정상화되어 가고 있네. 현우 PD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는데, 아, 이거 어렵네. 그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88올림픽 때인가? 이거 확 날려보내는데, 그 성화에 얘들이 약간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애들이 있었죠? 그런 애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잘안 먹는데, 유럽 어디에선가 하는 이 비둘기 구이를 뭐라고? 자, 음악 나가겠습니다. 싱어촌장 비둘기에게. 그리고 비둘기 안녕. 두곡 빨리 갑시다.

시인과 천장 정말 비둘기 안녕 대단한 절규죠. 조만간 이 곡도 공연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1번 비둘기였습니다. 과거 평화의 상징으로 수입돼 사육된 집비둘기는 86년 아시안게임과 그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각각 3,000마리씩 방사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85년부터 2000년까지 비둘기 방사 행사가 무려 와 90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비둘기가 자유를 찾아 날아갔겠습니까? 하지만 2009년부터는 집비둘기에 한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강한 산성의 배설물이 생활 곳곳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한 마리 한 마리를 직접 세서 집계를 한 건지 참 그것도 신기해요. 자, 저희가 그 선물 두개 드린다고 했더니 그 지구 안에 핵에 있는 금을 캐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을 보내주셨네요. 불가능에 도전하신다는 거죠? 아, 저희가 각 선물 하나에 각한 분씩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다 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6129님께서는요, 정답! 비둘기의 피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비 오기 전이라 습하고도 덥네요. 모두 그래도 웃으며 하루 보내시죠 하셨습니다. 이분은 선정된 거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4723님께서는요. 1번 비둘기 하시면서 82년 저희 언니가 남산 자락에 있었던 숭의 여자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매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으면 비둘기들이 그 옆에서 같이 먹자고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비둘기들이 닭둘기의 시조였던 것 아닐까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먹고 있으면 와서 고개를 자꾸 쳐밀어요. 참. 그때 이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이제 무섭더라고요. 삼둘둘 하나로, 비둘기! 여기 오이도에는 갈매기가 많은데, 사람들 과자 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게좀 안쓰럽기까지 하네요. 그렇죠. 이 과자를 주면요. 닭들처럼 다가와요. 신기해, 갈매기가. 어느 해인가 제가 바다에 나가서 과자를, 갈매기들이 따라올 때, 과자를 하늘 위로 슉 던지면은, 그래서 확 낚아채서 먹더라고요. 아이. 그분들하고 참 과자 많이 샀는데. 예지아빠빠님, 죄송해요. 선물은 당첨이 아니네요. 횡단보도를 날지 않고 걸어서 다니는, 건너는, 그것도 신호 지키면서 건너는 KB사. 그러네요. 신호 딱 해주면 비둘기가 사람하고 같이 건너요. 그런 모습 가끔 보죠. 비둘기도 기초 질서를 지키는 대한민국. 참, 좋습니다. K비둘기. 7228님께서는 또 1번 비둘기. 피카소가 그린 평화의 비둘기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더 널리 알려졌죠. 라는 또 소소한 정보 보내주셨습니다. 8256님께서는요, 정답은 1번 비둘기입니다. 수원에도 주택가에 너무 많아서 걸찌거리네요. 하셨고요. 5285님께서는요, 1번 비둘기입니다.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 자꾸 집을 지으러 와요. 유유. 집 짓지 말라 해주세요. 4947로 1번 비둘기. 예전엔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지하철 역사와 플랫폼에 비둘기똥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평화의 상징이 골칫덩어리가 된게좀 아쉽네요. 남편이 역사에서 근무하는 내 고민이랍니다. 아유, 비둘기 쫓는 회사도 있고요. 진짜요? 진짜? 와, 장난이 아니군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예전처럼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어릴 적 비둘기 모이 구입해서 주곤 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긴 문자 감사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1번 비둘기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 두분 선정했습니다. 먼저 6750님 축하드리면서요. 정답 비둘기요. 저는 수원 제법 큰 시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시장에도 비둘기가 너무 많아
음식 판매 참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 마리가 날아오를 때는 다른 사람은 보기 좋은 장면이라 하지만 비둘기 배설물이며 날리는 먼지까지 유. 그래도 아직 아이들에겐 신기한 볼거리이고 작은 생명이니 좋게 보려 합니다. 아침에 매일 듣지만 참가는 처음 하신다고요. 어서 오십시오. 정상화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6750님께 저희가 차량용 소화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게요. 저도 차를 주차해놓는 곳이 바깥에 되어 있거든요. 집 옆에. 근데 새벽역쯤에 구구구구 구구구구 이 소리가 팍 들려요. 어김없이 아침에 가면 차 위에 그들의 자취를 남겨놨는데 이게 산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 지붕에 그것이 좀 닦지 않고 있으면은 바로 뭔가 변색이 되고 바로 닦죠. 닭. 양은 또 왜 이렇게 많어? 참. 아, 식사 전이라 괜찮습니다. 1454님 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454님께서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 비둘기입니다 하셨고요. 물론 신청곡은 싱어천장 비둘기에겠죠 하시면서 저희 집은 아파트 11층인데요. 작년 가을에 베란다 문 열어뒀더니 집안에 비둘기가 들어와 기겁했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빗자루로 휘휘휘휘 쫓아내셨고요. 유유 황당했지만 희귀한 추억입니다. 구구구구. 아, 무서워요. 1454님. 아침마다 이 소리 들리면 바로 나가서 차 닦아야 되거든요. 자, 1454님께는요. 저희가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기 보내드리겠습니다. 6750 그리고 1454 두 분은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샵 0951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필 노래 준비했습니다. 미지의 세계.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늘 고맙다 라는 마지막 가사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영의 신곡이죠. Snow Rain 함께 했습니다. 김태원의 선물이라는 Snow Rain. 한영 선배님과 참잘 어울리는 찰떡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50주년 콘서트 있다고 합니다. 2026년이고요. 6월 13일 토요일, 그리고 6월 14일 일요일 이틀간 우리금융아트홀에서 50주년 콘서트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 스노우 레인 실제 라이브로 또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이렇게 연주하실 때 보면은 무슨 음악에 신이 내려온 것 같아. 완전 몰입해서 연주를 하시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무대를 늘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진행자 중에 또 락커이시죠. 권순우 씨. 스튜디오 밖에서 지금. 아니, 새벽에 방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안 질려요? 남곡분입니다. 제외.

0: 소리.
1: 2부 끝곡이네요. 예람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올랐지만 하늘이 흐려서 뜨겁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으니까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집 근처 빗물받이가 막혀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요.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정체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여의도 통과할 때와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서행하다가 영동대교 아래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잠실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특히 동호대교 지날 때까지는 정체가 심합니다. 내부순환로 이제는 홍은림에서 홍지문터널 통과하는데 짧은 구간 물려있고 두 건의 사고 처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카고의 You are the inspiration입니다. 이 곡은 팝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미성으로 꼽히죠. 피터 세트라. 아 정말 보컬이 끝내줘요. 보컬이 아주 정갈한 키보드 선율리로 얹혀지는데요. 화려하지 않은 듯 담백하게 시작하는 초반부 고백이 참 다정하게 다가오네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무릎을 치는 건 역시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가 조율해낸 완벽한 편곡의 미학이죠. 절제된 어쿠스틱 기타와 정교하게 쪼개지는 일렉트릭 기타의 아르페지오가 보컬의 뒷편을 아주 촘촘하게 메워줍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악기들이 겹겹이 쌓여 거대한 합창으로 번져나가는 구성은 그야말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죠. 특히 곡의 마지막에 조가 바뀌며 감정을 극대화하는 그 찬란한 전주 키체인지 구간은 음악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을 선사해줍니다. 당신은 내 삶의 의미이자 내 모든 노래의 영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미소짓게 하고 다시 걷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영감은 무엇인가요? 지치기 쉬운 화요일 오전이지만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아름다운 멜로디의 마음을 가만히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카고, You are the inspiration.

준의 플레이리스트 오늘 한플 시간에는요, 시카고의 You're the Inspiration 함께 했습니다. 목소리가 뭐라 그럴까요? 묘한 매력이 있죠?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맛있어요. 유기님께서 오전에 듣는 11시 이 시간 일찍 자야 키도 크고 건강에 좋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 소리에 숨죽이면서 듣던 심야 라디오 방송의 그날들이 떠올라요. 11시를 넘어가는 이 시간 꼭 깊은 밤 23시 그때로 가는 듯합니다. 음악이요.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해주세요. 감사해요, 유기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권성현, 한여름밤의 꿈. 야생아님이 신청하셨네요.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함춘우의 음감회. 자, 이 시간에는 따끈한 신곡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폭성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서요, 곡에 담긴 배경과 감성 그리고 연주 그리고 크루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노래를 함께 하시면서요, 어떤 느낌이 들고 있는지 감상평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혹은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할 신곡은요, 오, 이분 참 부지런한 분이에요. 박학기 씨 오셨어요. 최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라는 드라마의 OST에 발표된 곡이에요. 지난 1월 정해되었죠. 박학기가 부르는 우린 영어가 된다 라는 노래 제목이고요. 5월 24일 날 발매가 되었네요. 어떤 음악인지 궁금해요. 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기에 아마 좋은 아티스트들, 멋진 아티스트들이 같이 OST에 참여를 했나 봐요. 아, 기분 좋아하던데요. 기대합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학기입니다. 우린 영어가 된다.

5월 24일 날 발매된 음원 박학기 우린 영화가 된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OST에 수록된 음악이에요. 이번 이 드라마 OST에는 루시, 최유리, 폴킴, 멜로망스 등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야생화님께서 첫사랑의 풋풋함과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5월의 장미향이 코끝을 스치고 거기에 바람까지 제 마음도 들뜨는 것 같아요. 신나면서도 서정적인 느낌 같아요. 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런 겁니다. 박학기 작사 작곡 편곡은 수경이 했고요. 기타리스트 박준하 씨가 함께 했나요? 아주 살랑살랑 그러한 음악이 필요할 때 많이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박학기 씨, 루시, 최유리, 폴킴, 멜로망스, 박학기 이렇게 나오겠네요. 축하드려요. 자, 다음 음악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범파라는 제목이에요. 범파가 자메이카어로 엉덩이를 의미한다고요? 비비입니다. 범파 듣고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도요. 저도 감사드려요. 아유. 범파, 비비의 예, 곡이었고요. 5월 21일에, 201에 발매된 음원입니다. 아유. 멋진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아이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몇개 단어 듣겠던데요.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자, 야생화님께서 또 평을 보내셨어요. 평론가 야생화님으로부터 온 평론입니다. 이국적인 멜로디와 왠지 노래 속으로 빨려들어가 살랑거리며 음악에 리듬 맞춰 엉덩이가 잘로 흔들릴 것 같아요. 조금은 더운 비 오기 전에 습함이 달아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뭔가 아쉽다 했더니 그러네요. 떠나야 되겠네요. 해변으로 떠나고픈 오늘의 최고의 멜로디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떠나야겠습니다. 해변으로.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준비된 곡 듣겠습니다. 아, Crying Nut, No Brain과 더불어서 1세대 펑크 밴드죠. Rage Bone, Rage Bone의 Do It Yourself, 5월 21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레이지본은 1998년에 데뷔했어요. 이 곡은 2003년에 발표했던 곡인데요. 다시 새롭게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곡인지 또 어떻게 녹음을 새롭게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이지본, Do It Yourself.

레지번 투 잇 유어셀프 5월 21일에 발매된 음원입니다. 와, 레지번 참 에너지 넘쳐요. 크라잉넛, 노브레인과 더불어서 1세대 펑크밴드죠. 이런 팀들하고 같이 한번 공연하면 어떤 느낌일까? 한국하고 나서 기가 다 빨리겠죠? 바로 기절. 크레딧 한번 볼까요? 작사 레지번, 그리고 작곡의 노진우. 편곡은 레이지본 멤버들 전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아, 노진우가 보컬 담당이군요. 준다이하고 두 분이서. 기타의 임준규, 베이스의 안경순, 드럼의 원성일. 아, 트럼펫. 오, 재밌겠어요. 트럼펫, 트럼본, 키보드. 아니, 트럼펫, 트럼본이 함께하는 펑크밴드라. 세션이겠죠? 트럼본의 최재문 씨를 보니까 이분은 세션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아무튼 밴드 형태로 3인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4723님께서는요. 레이지본 Do It Yourself. 아, 우리 집 두 아들은 변성기 이후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며칠 전 TV 보니까 외국과 우리나라의 그 캥거루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프랑스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 성인되면 바로 집에서 쫓겨난다고, 미국에서는 용돈 안 준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추세가 아닌가요?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요. 크면 다 나갔으면 좋겠어. 자,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소희라는 아티스트가 있죠. 멋진 가수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5월 20일에 침묵하던 나무 속에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2006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고요. 근데 좀 눈에 띌 만한 것이 낯선 사람들의 고찬용 씨가 함께했네요. 편곡을 해줬고요. 모든 악기를 고찬용 씨가 다 했습니다. 심지어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고찬용 씨가 했다고 해요. 아, 궁금하네요. 소희 씨가 누구죠? 우리 그 함께했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잘 될 거야. 그가 썼은 친구 아닌가? 맞죠? 아, 맞을 거예요. 산책. 아, 산책. 맞아, 산책. 죄송해요. 헛된 정보. 그럴 수 있겠죠? 소희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잘하고 싶어서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그냥 남발했네요. 그래도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입니다. 듣고 어떤 노래를, 어떤 이야기를 이 친구는 하는지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발매된 음원 소희의 침묵하던 나무 속에.

보사노바라는 장르의 음악을 참 좋아하고 또 그런 장르의 음악을 잘 표현해내는 그런 가수죠. 소희. 이런 음악도 약간 템포는 업템포, 빠른 약간 그렇게 리듬감이 있는 템포인데 가지고 있는 형식은 약간은 포르투갈의 음악이 브라질의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요. 소희 5월 20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침묵하던 나무 속에 함께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데뷔를 했으니 셋으로도 20년이 되어가네요. 야, 애기 때본 거군요, 제가. 늘 열심히 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잘 들었고요. 고찬영 씨의 멋진 연주, 편곡도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음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발매된 음원이네요. 아티스트 황푸하가 발매한 음악,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제목이에요. 황푸하 씨는 2012년에 데뷔했네요. 포크 음악을 주로 하는군요. 포크 아티스트인가 보다. 보통 주제가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음악을 한다고 하네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황푸하 마인드 컨트롤.

황푸하 마인드 컨트롤. 야, 황푸하 씨는 대중음악상에도 몇번 노미네이트가 된 아주 멋진 아티스트예요.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 폭 뮤지션 겸 목회자라고 하시네요. 노래하는 목사라는 수식어가 있다고 합니다. 면면을 살펴보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신학자가 엄청 많네. 성공회대학교 신학학사. 아, 사랑과 평화에 대한 음악을 한다고 하니 저희 프로그램 모셔야죠. 그렇죠? 모실 거죠? 아닌가? 야, 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음악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비올라가 올라왔네요. 비올라의 댄스라는 곡이에요. 5월 23일 날 발매된 음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올라의 댄스 5월 23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작사 작곡의 비올라와 송현종, 작곡의 송현종이 함께했습니다. 기타리스트죠. 편곡에는 나이브라는 아티스트가 또 했습니다. 신스에는 나이브 송현종, 기타에 기타 베이스가 나이브 뭐죠? 송현종 씨 기타리스트인데 기타를 다른 분이 하셨다고요? 오, 재밌네요. 사운드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목소리가 깡패 아닌가요? 목소리가 무기인 것 같아요. 아, 또 보고 싶네요. 모셔야겠다, 한번. 나와줄까요? 아, 비올라 씨가 나이브는 작곡 편곡을 도와준 분이라고, 그렇게 또 전해줬네요. 자, 오늘 준비하신 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양한 음악들, 세계적인 케이팝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멋진 뮤지션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음악들,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정보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1시 4분에 들어왔던 사고 소식입니다. 추돌사고고요. 5차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예요? 어딘지는 음악 듣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옥분 함춘호입니다. 제비꽃.

앞서 전해드렸던 추돌사고 소식입니다. 올림픽대로고요. 한남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입니다. 유방향 주의하시고요. 오늘 2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끝곡 My Aunt Mary 강릉에서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0: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점심시간 가까워지면서 서울시내도 고속도로도 정체 구간은 많이 줄었는데요.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면 지하도로 초입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분당 방면도 수서 차량기지 부근 3차로에 고장차 조심하시고요. 안성 포천간 고속도로 포천 방향은 북용인 나들목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에서 모가 쪽으로도 밀려 있는데 호법분기점 지나자마자 1차로에서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멀리 창녕 나들목 조금 못가 대형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차로 전체를 막았고요. 여기에 불까지 나서 전면 통제 중입니다. 창녕 부근 5km 구간 꼼짝없이 서 있으니까 미리 국도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농축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조율을 통해 현지 또는 다른 용납 가능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는 가운데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축우라늄을 미국으로 넘기라고 고집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 것으로 타결 목전에서 교착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아시아 석유 시장이 최소 운영 수준에 근접했고 유럽과 미국도 한두 달 안에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 부문 최고 전략 책임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아시아는 이미 최소 운영 수준에 근접했고 유럽은 한 달 후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며

0: 미국은 7월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재고 수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저장된 원유의 상당 부분은 즉각 시장에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달라지는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가 안정에 최우선으로 주력해야 한다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낭독한 사과문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어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중지하는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수원지방법원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부모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스윔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송 오브 더 썸머로 선정됐습니다. 스윔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AMA 시상식에서 송 오브 더 썸머가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BTS의 스윔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9개 곡과 경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저녁 퇴근 시간대쯤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6도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나선홍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2: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0: 걸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서울의 현재 기온이 28.9도지만 잔뜩 흐린 하늘에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퇴근 시간대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퇴근 정체가 평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남대교 강북방향 1차로와 2차로만 정체가 깁니다. 게다가 한남대교 북단부근 2차로에는 고장차까지 있어서 정체를 더하고요. 강변북로 구리방면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는 보수공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산 1호터널 한남대교 방면 한남1고가차도 끝지점 2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여기가 내리막길 끝지점이니까 사고도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도리분기점에서 조남분기점 쪽으로 정체 조남분기점 부근에 있었던 승용차 화재 사고의 여파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 뒷부분을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어떤 차는 1톤, 어떤 차는 5톤, 크게는 40톤까지 차의 크기마다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정해진 적재량보다 10% 이상 초과하면 과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차량이 망가지고 도로가 손상되고 무엇보다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일이 많아 야근을 이어가고 공부 때문에 잠을 줄이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책임과 빚을 짊어질 때도 있죠. 또 사람도 저마다의 적재량이 다릅니다. 체력도, 경제력도, 마음의 힘도 다 달라서 같은 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견뎌내고 누군가는 조금 더 빨리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균형을 잃지 않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과적 단속 꾸준히 해야겠죠? 여러분의 가계부 과적 단속은 저희가 돕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카더가든 모여라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바로 모셔보죠. 재무 전문가 양승환 팀장님, 문나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양성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0: 그첫곡 가사 들으셨죠?
2: 네.
0: 출근하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1: 다 모여라.
0: 모여라, 모여라. 예.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우리 PD 오늘 출근하기 싫었나 보다.
2: 그렇죠.
0: 고개를 격하게 또 끄덕이죠. 저도
2: 쉬다가.
0: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연휴를 보내고 나면
1: 맞아요.
0: 어딜 나가기가 참 귀찮아져요.
2: 네.
0: 두 분은 어떠셨나요?
1: 저는 어제
0: 네.
1: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뭐 캠핑족을 위한 무슨 뭐 그런 걸 해요. 막
0: 네.
1: 물품 파는 거.
0: 네.
1: 그래서 와이프가 하자. 뭐 텐트 사고 하자고 하는데 그냥 우리 눈여기만 하자. 눈 들어만 보자.
0: 네.
1: 갔는데 그냥 30만 원 그냥 쓰고 왔어요.
0: 아, 뭘 사셨어요? 너무 궁금하다.
1: 저뭐 캠핑장 도끼도 사고 망치도 사고.
0: 캠핑 좋아하시나
1: 네,
0: 봐요.
1: 저는 캠핑 좋아합니다.
0: 아유, 장비를 또
1: 장비를.
0: 사셨네요. 아.
1: 아무것도 안 사러 갔는데
0: 네.
1: 이제 30만 원 그냥 쓰고 왔습니다.
0: 견물생심입니다.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소비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일하는데 활력이 좀 도나요?
1: 아니요.
0: 아, 예. 아닌 걸로
1: 네.
0: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2: 네, 저는 이제 엄마랑 이제 식사
0: 네.
2: 날도 좋아서 이제 근처에 꽃구경도 가고
0: 네.
2: 같이 좀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좀 이제 손톱 네일도 하고
0: 너무 훌륭한
2: 저에게 선물도 하나 주고 했습니다.
0: 예. 아니 저도 어제 공교롭게 여기 난지 캠핑장을 다녀왔는데 유독 그

0: 어르신들 모시고 온 가족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시 가정의 달인가
1: 맞습니다.
0: 봄나자. 예. 그 가사 중에 저녁까지 놀아보자도 있었대요.
2: 있어요, 맞아요.
0: 우리 PD 뭐 저녁까지 놀수 있어요? 놀수 있어요? 못 놀지 않나요? 예, 저녁까지 노는 건 사실 그 엄마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1: 맞습니다.
0: 번씩 오는 날인데 그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방송 진행해 보죠. 오늘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이죠. 정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 시민, 국민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내부 시스템과 사회적 책임 기준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홍보물에 5.18 날짜와 함께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사용돼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이후 불매 움직임까지 확산했습니다. 정 회장은 논란 직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사과문을 냈지만 이번엔 직접 고개를 숙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거의 완판되면서 금융당국이 2차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출시 첫날 물량 87%가 팔렸습니다. 올해 물량 6천억 원이 하루 만에 거의 팔려 700억 원가량만 남아있습니다. 수익률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손실이 나면 초기 20% 가까운 손실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지만 그 이상 손실은 모두 투자자 몫입니다. 투자금은 1인당 연간 1억 원, 5년 동안 2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요.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도 받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있지만 5년 만기 상품이라 중간에 돈을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10개 펀드 합산 수익률은 매일 공개되고 자세한 운용 내역은 석 달에 한 번씩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차 물량 출시 시기를 재경부 예산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오늘 노사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성과급 격차에 불만을 가진 완제품 DX 부문 직원들이 투표 참여를 위해 노조에 가입하자 초기업 노조가 교섭단 탈퇴를 이유로 이들의 투표권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권을 존중하겠다고 해놓고 특정 부문 직원들의 결집 이후 권리를 빼앗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직원들은 고액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DX 부문은 상대적으로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보상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내일 오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오전 기준 투표율은 87%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서울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남양주인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매달리는 보험료 때문에 현재의 삶과 저축이 무너진다면 그 보험을 뜯어봐야 한다입니다. 오늘은 기왕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을 좀 현명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청취자님 고민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또 저희 부부의 든든한 지원군인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라 육아로 인한 고생도 다 감사로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의 고민이 바로 이 보험료입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 여성암을 겪었어요. 큰 병을 앓고 나니 건강에 대한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하나, 특약 하나 추가하다 보니 어느 순간 보험증권이 무슨 동화전집처럼 쭉 즐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TV에서 보험 광고가 나오면 눈을 뗄 수가 없어서 큰일입니다.
1: 여보, 또 보험 광고 보는 거야? 아, 우리 보험 20개가 넘는데 이제 더 가입할 보험도 없지 않아? 많이 가입한다고 좋은 거 아니라던데 싹 정리 한번 좀 하자. 우리 새 식구 보험료 100만원은 좀 아닌 것 같아.
2: 아, 지금은 건강하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아플 때 사실 당신보다 의지가 되는 게 사실 이 보험이라고. 내가 암이 재발하거나 또 아프기라도 하면 당신이랑 아이한테 짐이 되면 안 되잖아.
1: 아이고, 그래, 아, 당신 말이 맞는데 보험 필요하지. 근데 적당히 하자는 거잖아. 내가 우리 가족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보험사 직원을 위해 돈 버는 건지 모를 지경이야.
0: 사실 저도 남편이 이런 말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찔리고 100번 공감입니다. 머리로는 줄여야 하는 걸 아는데 가슴은 자꾸 혹시 모르니까 를 외치네요. 그런데 방송 듣다 보면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 보험료는 절반 수준인 집도 많더라고요. 저희 집 보험 진짜 필요한 대비일까요? 아니면 제 불안이 쌓아올린 과도한 짐인 걸까요?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몰라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네, 청취자님의 사연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 3인 가족 보험료를 100만 원 이상 납부를 하고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보험도 20건 이상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 뭐 마음은 알겠어요. 청취자님 만나 뵙고 고민 잘 해결해 주셨나요?
1: 그렇죠. 우선 해결해 드렸습니다.
0: 아, 네. 다행입니다.
1: 아, 우선 과거에 아팠던 병력 때문에 불안하셔서 보험을 하나 둘씩 늘리다 보니까 네. 어느새 과다 가입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큰 병을 알아보셨거나 병원 치료를 길게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또 아프면 가입도 안 될 텐데 있을 때 들어두자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이렇게 과다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아파본 경험이 있고 그때 이제 뭐 병원비, 치료비 이런 맞아요. 걸로 고생을 좀 했다면 혹시 모를 다음을 대비해서 하나 둘 계속 들게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또 내가 또 아프면 어쩌지? 그때 참 힘들었는데 보험마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보험을 하나 둘 늘리게 만드는 거죠. 뭐 사실 그건 낭비가 아니라 가족과 나를 지키고 싶었던 우리 사연자님의 따뜻한 책임감이자 사랑이었을 거예요.
0: 맞습니다.
2: 하지만 보험은 만약에 위험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식탁과 편안한 저축을 방해할 정도로 커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보험은 위험 대비이지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 정도로 가져가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 이상 하다 보면 가정 경제가 살짝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지죠.
1: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보험 건수가 너무 많아요.
0: 네.
1: 두 번째는 보장이 중복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세 번째는 가장

0: 중요한 노후 자금과 현금 흐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은퇴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보험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자산이거든요.
1: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청취자분의 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맞아요. 살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라면 많이 좋은데 휘청입니다. 휘청.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그런 반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험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2: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죠. 네. 하지만 보험은 필요한 위험만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은 여러 개 있어도 실제 치료비 이상 중복 보장은 안 되시고요. 진단비도 비슷한 특약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네. 특히나 뭐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 중에는 갱신형 특약이 많거나 불필요한 수술 특약, 또 중복 입원비, 과도한 사망보장 이런 항목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저 근데 들으면서 그 40대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5살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 더 큰 불안함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맞아요. 저도 좀 늦게 난 편이라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다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억력이 있다 보니까 다시 아프면 우리 가족은 또 어떡하지?
1: 그렇죠.
0: 이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험 하나를 더 가입할 때마다 마치 이게 안전장치를 하나 더 다는 느낌이 들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불안과 현실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험은 꼭 필요해요. 특히 뭐 기억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보장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보험 때문에 현재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면서 노후 준비는 못하고 비상자금도 부족하고 아예 교육비 준비도 안 된다면 오히려 미래 위험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불안과 현실을 같이 봐야 한다. 이게 정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조금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2: 네, 첫 번째는 정말 필요한 보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암 치료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보험을 다 유지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중복되는 특약이나 효율이 낮은 보장, 그리고 과도한 사망 보장 등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험료 총액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건데요. 현재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50만 원대로 낮추고 남은 돈을 노후 준비, 그리고 뭐 교육비, 그리고 뭐 비상금 이렇게 나눈 구조가 절실해 보이시죠.
1: 반으로 확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알아야 줄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2: 네. 우리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사실 워낙 많았어요. 우리 청취자님은 현재 11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뭐 종신, 치아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정말 없는 보험이 없었고요. 네. 5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습니다. 이렇게 보험이 많다 보니까 불필요한 보험도 보였지만 대신에 정말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도 있었어요.
1: 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0: 우선 청취자님이 보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기약력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도 되니까 보험 다 정리하고 뭐 새로운 보험으로 다 가입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이 현재의 보험보다 훨씬 좋은 경우가 좀 있어요. 청취자님도 실손보험이 2009년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라서 종신보험에 그런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험을 좀 정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 1세대 실손 가입자분들 고민이 워낙 많으시죠. 내가 낸 병원비를 거의 다 돌려주는 좋은 보험이 맞기는 한데 네. 문제는 월 보험료가 점점 비싸지고 있지요. 그렇죠?
2: 네. 네, 맞습니다. 우리 1세대 실손은 사실 지금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내분이 또 병력이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1세대 실손이신데 다행히 아직 나이가 40대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네. 유지하시는 걸 꼭 추천드렸습니다.
1: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고요. 근데 종신보험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꽤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유지를 해도 될까요?
0: 네. 질문 좋으신데.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꼭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0: 종신보험이라고 매달 나가는 돈이 좀 무거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안에 좀 보물이 좀 들어있는 거거든요. 특약으로. 이럴 때는 주계약인 사망보장 금액을 좀 최소한으로 감액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망보장을 줄이면요. 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껍데기 사망의 무게는 좀 줄이고요. 네. 알맹이 딱 실손특약만 가져가는 기술을 좀 써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일단 사망보장을 좀 감액 해달라라고 네.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것, 통째로 깨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몸집을 줄여서 유지를 하는 게 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병보험도 들어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요즘 간병인 비용이 워낙 비싸서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2: 그렇죠. 우리 간병보험도 유지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우리 과거 병력이 있으시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사실 가족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간병보험이거든요. 네. 간병보험은 미래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기특한 효자 상품입니다. 따라서 1세대 실손이든 종신보험과 간병보험 이 두 가지는 잘 가입한 보험이니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추천드렸어요.
1: 알겠습니다. 유지해야 될 보험들 말씀을 해주셨고 정리가 필요한 보험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과감하게 예. 싹 다 정리하셔도 됩니다.
1: 가봅시다.
0: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1: 아 예 아니군요.
0: 네, 납입이 종료가 되어 있거나 네. 종료가 좀 얼마 남지 않은 건강보험 두건은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치아보험 바로 해제하지 마시고 네. 치과 검진 후에 그때 이후에 뭐 치료할 거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1: 아, 한번 보고.
0: 한번 보고요. 예. 이게 보험이라는 게 한번 네. 아프면 또 가입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진을 한번 해보고 나서 예. 정리하는 걸 추천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갱신형 건강보험 한 네다섯 개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손에서 웬만한 치료비가 다 나오니까요. 네. 중복되고 만기가 짧은 뭐 이런 건강보험들은 과감하게 해지하거나 특약을 삭제해서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를 기존에 52만 원에서 17만 9천 원으로요. 매월 35만 원 가량 절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1: 어머. 어머. 살이 쏙 빠졌네요.
0: 살이 쏙 빠졌습니다.
1: 네, 다이어트 대성공. 와, 이렇게 다이어트만 된다면 우리도 모두 다이어트 하고 싶죠? 자, 봅시다. 지금 청취자님 보험만 점검을 했는데도 보험료를 30만 원 이상 줄였거든요. 근데 또 우리 남편분 보험도 있단 말이죠.
2: 네. 우선 우리 배우자분 보험에서도 먼저 유지해야 하는 기둥이 될 만한 보험을 찾아봤는데요. 장기보험에 실손 특약이 있었고 간병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사실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1: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0: 우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우선 보장의 만기예요.
1: 예.
0: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실손이 들어가 있었고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정기보험에 실손보험 특약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1: 어머, 예.
0: 약간 틀리잖아요.
1: 예, 예. 그러니까
0: 종신보험은 보장의 만기가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거라면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만을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보통 정기보험으로 가장의 보장자산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추가가 되셨어요.
1: 네.
0: 만기가 만약 짧았다면 실손을 전환이나 재가입을 좀 고려해야 했는데
1: 네.
0: 다행히 그 배우자분의 정기보험 만기가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2세대 실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이 정기보험에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정기보험에 실손특약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이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가장의 보장 자산과 실손까지 준비를 잘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만 우리 간병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간병인 보장이 1년 365일 이상 보장이 아니라 1년 중 180일만 보장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장기간 사실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80일 이상 365일 이상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게끔 도와드렸고요. 보험료가 사실 이렇게 추가하는 거는 얼마 안 되시거든요. 몇백 원이면 추가가 가능한 담보이기 때문에 꼭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1: 어머, 몇백 원이면 가능해요?
2: 네.
1: 오,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어떻게 변동이 됐을까요?
0: 우선 기존의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이었던 간병인 보장과 그 3대 질환 치료비 항목이 빠져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요. 불필요한 갱신형 건강보험 및 중복된 운전자 보험을 정리를 하게 되면 기존 보험료 37만 원에서
1: 네.
0: 24만 원으로 매월 13만 원 가량이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1: 와, 진짜 불필요한 네. 보장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채웠는데도 보험료가 절감이 팍 됐습니다. 두 분 보험료 절감으로 48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보험 구조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 교육비까지 같이

0: UGC의 비과세 혜택이 있고 또 중간에 주식시장에 따라서 좀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목돈 마련에 안성맞춤이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도 마련이 됐고요. 우리 아이의 교육비까지 네.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전에는 사실 100만 원이 어쩌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돈이었다면은 이제는 50만 원으로 그 청취자분이 가장 우려했던 방패,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머지 50만 원은 우리 가족의 미래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 네, 정확하십니다.
1: 네,
2: 우리 보험은 만약에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일 뿐이지 내 인생을 먹여 살려주는 사실 무기는 아니에요. 진짜 무기는 내 통장의 잔고와 연금에서 나옵니다. 네. 이제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세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는요. 단순히 보험료를 줄인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이고 그 금액을 노후 자산과 자녀의 교육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미래 현금 흐름까지 만든 구조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보험이 많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과도한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요.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은 불안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아,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불안과 현실을 같이 봐야 한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의 무기는 잔고와 연금이다. 아, 내 인생의 무기 든든하게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궁금해지네요.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보험 점검 필요합니다. 나도 내 인생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849번님께서요. 처음 출석합니다. 저는 버스 운전하면서 방송 청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겸손히 청취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이 문자를 보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돼요.
0: 약간
1: 저도 더 그러니까 하는 제가 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방송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아까 처음부터 들더라고요. 2849번님 정말 감사하고 저희 방송은 발 뻗고 대자로 들으셔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들으시고요.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 살펴보죠. 5821번님 안녕하세요. 방송을 듣고 보험증권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낯선 특약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험이 4~5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질병 후유장애 3에서 80%,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상해 후유장애 3에서 80% 같은 특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솔직히 후유장애가 정확히 뭔지 퍼센트 기준은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크게 아프거나 사고 나면 보험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80% 이상 후유장애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3에서 80%는 언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실제 일상에서는 어떤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꼼꼼하게 보신 거 아닙니까? 분석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저도 이렇게 펴보면 이게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후유장애 특약, 이게 뭔가요?
1: 우리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요. 후유장애 특약은 보통 모든 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 계약이라고 해서 네. 좀 깔아준다. 아. 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깔아준다.
1: 그렇죠. 후유장애 특약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질병이나 뭐 사고 이후에 몸의 영구적인 기능 손상이 남았을 때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뭐 아팠다, 뭐 수술했다가 아니고요. 치료 이후에도 몸 기능에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인가를 본다라는 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뇌졸중 이후에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았다거나 우리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척추 운동 범위가 제한됐다거나 또 사고 이후에 무릎 관절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 경우처럼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또 시력이나 청력 기능 저하처럼 감각 기능 손상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생활 속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애라고 보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치료 후에도 불편함이 남아있는 그 상태를 후유장애라고 봅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1: 후유장애 특약은 큰 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만 받으면 보험금이 나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요. 지금 설명 다 해주셨는데 이거 틀리면 저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러니까요. 이건 바보입니다. 답 알려주고 문제를
0: 그러니까요.
1: 네, 아, 참. 예. 문제를 왜 냈냐면 예. 많은 분들이요. 크게 아프면 후유장애 보험금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 핵심은 장애가 남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같은 뭐 허리 수술을 했더라도 어떤 분은 완전히 회복이 되지만 어떤 분은 또 허리를 굽히거나 오래 걷는데 제한이 남을 수 있거든요. 보험사는 이런 기능 저하 정도를 약관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장애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 이후에 신체 기능이 얼마나 손상됐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0: 네, 이렇게 또 문제로 한 번 더 복기하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근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말이죠 하시면서 말씀하실 게 이 숫자일 거예요. 맞아요. 증권에 보면 80% 이상 또 어떤 거는 3에서 80% 이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2: 네. 이 숫자는 장애의 심한 정도를 사실 퍼센트로 나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2: 보험에서는 신체 기능 손상 정도를 장애율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손가락 일부 기능 제한처럼 비교적 가벼운 손상은 낮은 장애율이 적용되고요. 관절 운동 제한이나 척추 기능 장애 등 이런 거는 중간 수준, 그리고 반신 마비나 실명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는 높은 장애율로 분류가 됩니다. 즉 숫자가 높을수록 장애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의미죠.
0: 그러면은 이제 80% 이상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증서 보면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 보장해 준다. 후유장애 가입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80% 이상 약간 의심해봐야 돼요.
2: 아...
1: 우선 80% 이상은요.
2: 예.
1: 중증 상태예요. 중증. 그만큼 보장받기가 매우 힘든 보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실명이라든지
2: 네.
1: 전신마비라든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처럼 노동능력과 생활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금 규모는 크지만 실제 지급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고요.
2: 네.
1: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당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2: 아, 그렇군요. 그럼 80% 이상은 보장받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후유장애 특약 자체가 보장받기 어려운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실제 생활에서는 완전 마비 같은 초중증 상태보다 중간 정도 기능 손상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후유장애 3%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나 일반 후유장애 80% 미만도 보장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80% 이상과 80% 미만
2: 네.
1: 이 한 단어 차이인데 정말 상당히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에 허리를 오래 숙이지 못하는 경우, 뭐 무릎관절 기능 저하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좀 어려워진 경우에, 뭐 뇌경색 이후에 가벼운 편마비가 남는 경우, 뭐 사고 이후에 어깨 회전 범위가 크게 뭐 제한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후유장애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 속 불편함이 지속되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보험금 지급 사례도 이 3에서 80% 구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후유장애 3에서 80% 특약이 있다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쉽겠네요. 그렇죠?
3: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80% 이상만 보장하는 특약

0: 치약은 아주 중증 상태에만 해당이 되지만 3에서 80% 후유장애 특약은 비교적 다양한 장애 상황까지 보장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간 수준 장애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단순히 특약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가입 금액과 보장 범위, 약관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후유장애를 가입되어 있어도 상위 후유장애는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네. 근데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80%가 가입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요 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어린 분들은 조금 보험료가 저렴한데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1: 이거 체크 해야겠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후유장애 묶여있는 게 아닌가 봐요.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나눠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2: 네, 맞습니다.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보통 가입된 증서를 보게 되면 뭐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는 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보험사에서 판매를 안 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솔직히 후유장애는요 상해로 올 확률보다는 질병으로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치매 같은 것도 상해로 오지 않고 질병으로 오잖아요. 네네. 근데 치매 같은 경우도 신경학적인 후유장애라고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80%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보험은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확률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보장의 범위가 넓은 후유장애 특약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 들면서 질병 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더더욱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 비중이 크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위험이 점점 커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 뇌혈관 질환, 뭐 당뇨 합병증, 척추 질환, 뭐 퇴행성 관절 질환 같은 질병들은 치료 이후에도 기능 저하를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 이후에 한쪽 팔 힘이 떨어진다거나 뭐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좀 저하된다거나 뭐 척추질환 이후에 오래 걷기 좀 어려운 상태가 이런 후유장애 남는 시기죠. 네. 그래서 보험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요. 단순 진단비 개념이 아니라 질병 이후 남는 삶의 불편함까지 대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보험은 담보 구조가 지금과 다른 경우도 많아서 반드시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1: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증권 안에 3에서 80% 미만 그리고 80% 이상 같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쉽게 보면요. 그런 숫자가 아예 써있지 않으면 네. 약관 해석상 소비자가 판단하기 이렇게 해석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뭐 질병 후유장애 숫자 없어요. 그러면 네. 그거는 80% 미만도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 이상과 80% 미만으로 나누고요. 네. 80% 미만이라고 써있는 것들은 보통 안 쓰여 있거나 예. 아니면 일반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1: 일반 후유장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보험증권 속에 그 어려운 숫자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 후유장애 특약은 단순 치료비 개념이 아니라 아프고 난 뒤에 생활까지 대비하는 보장이고요. 보험증권을 보면 대체 어디까지 보장되는 건지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어려운 표현들이 정말 많죠. 이건 말고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 혼자 보기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보험의 전체 보장 구조를 한번 점검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212번님 문나영 팀장님께 컨설팅 받은 아지 아빠입니다. 아세요?
0: 이름 아지 아빠.
1: 아빠 이름으로 증권을 보니까 그쵸? 아지 아빠 하시면 모르시지.
2: 강아지 아빠.
1: 예, 있어요. 예.
0: 펫보험을 가입하셨나요?
1: 예, 아지 아빠 하시고요. 네.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 문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세요. 라고 또 응원 문자.
0: 이름을 남겨주시지.
1: 아, 그쵸. 이제 이름 남겨주시면 알죠. 아니, 이따가 한번 검색해 보시죠. 6212번님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0: 번째 민원을 한번 보죠. 6127번님. 아, 이분도 보험 정리하다가 너무 헷갈려서 문자 남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이 전부 비갱신형인 줄 알았는데요. 최근 지인에게 보험료가 나중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증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보니 어떤 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 또 어떤 특약은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갱신형이고 비갱신형인지 어렵습니다. 보험료가 앞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건지, 보험증권에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세요라고 주셨어요.
1: 네, 이 부분은 사실 보험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혼란을 느끼시는 내용입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보험 증권에 적혀 있는 표현들이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뭐 20년 납, 100세 만기 같은 문구만 보면 대부분 생각할 때 아, 20년만 내면 끝이 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보험 전체는 비갱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일부 특약은 갱신형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 이런.
1: 숨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 다른 특약들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신
2: 네,
0: 거잖아요.
2: 맞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하나의 뭐 세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겉으로는 같은 보험 상품처럼 보여도
0: 네.
2: 안에 들어있는 담보들은 각각 계약 구조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는 비갱신형이라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뭐 실손이나 입원비, 수술비 특약은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담보들은 뭐 1년, 3년, 5년 단위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겠군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갱신형 보험은 초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령이 올라가고 손해율이 반영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요. 아, 분명 비갱신형이라고 들었는데 왜
0: 네.
2: 보험료가 오르죠?
0: 왜죠? 네.
2: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 뭐 실손이나 특정 치료비 특약만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중요한 건 보험 이름이 아니라 담보 하나하나의 구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0: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우선 보험 증권을 펼쳐보시고, 갱신형, 자동갱신, 갱신, 주기 같은 단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담보명 앞이나 뒤에 가로 열고 갱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도 꼭 보셔야 되고요.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 특약에 별도로 3년 갱신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면 그 특약은 보험료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비갱신형은요, 가입 시 정해진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납입하고 끝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0: 네.
2: 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예측 가능한 지출 관리가 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다만, 보험료가 처음부터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0: 예.
2: 본인의 예상과 목적에 맞게 균형 있게 좀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보험 증권을 펴보시고 형광펜 하나 드시고 갱신자 써 있으면
2: 요새는 갱이라고도 써 있어요.
0: 갱이라고도 써 있어요.
2: 갱이라고도 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0: 갱, 갱신, 3년 갱신, 자동 갱신, 갱신 주기, 뭐 그러니까 갱신 들어가는 거는 갱 들어간 거는 다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길
1: 갱년기가 아닙니다.
0: 바라겠습니다. 아, 갱년기는 빼고요. 갱년기는 빼고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도움이 되네요. 보험은 단순히 몇년 내느냐만 볼게 아니고요. 보험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약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0: 하는 원포인트 하나씩 집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보험은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가입하셔라.
0: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가입하셔라.
2: 저는
0: 예.
2: 내 인생의 무기는 통장 잔고와 연금이다.
0: 그 아까 문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 아닌가요?
2: 너무 좋더라고, 그 말이.
0: 좋습니다. 유지 가능한 금액, 그리고 내 인생의 무기는 잔고와 연금이다. 기억을 꼭꼭꼭 해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양승환, 문나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곡.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그 우리가 갱갱갱갱갱 했잖아요. 예, 인사를 드려놓고 웃음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PD가 오늘 한 연휴 쉬고 오니까 이제 또 뇌가 팍팍팍 돌아가나 봐요. 특별 선곡을 해줬어요. 뭘까요? 혹시
2: 뭘까?
0: 뭘까? 갱 들어가는 노래 기억나는 거
2: 뱅뱅뱅
0: 있으세요?
2: 아니에요?
0: 갱갱갱! 빅뱅의
2: 빅뱅이야, 뱅뱅.
0: 갱갱갱! 아, 예. 비비의 밤냥갱. 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9시, 아침 9시에 재방송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3: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창녕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의 사고로 전면 통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갓길로는 통행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가 됐었던 여파로 영산 나들목에서부터 8km 구간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부곡 부근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북수원 부근 4차로에서는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이 일대 역시 속도로 문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조남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차량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진화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 사고 처리 중이라 이 일대 정체입니다. 또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내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어서 정체인데 반포대교까지 쭉 속도로 문제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켄 라디오 최강일구입니다. 최강일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날 때가 있죠?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력서 목록을 채우는 삶이 아니고 추도사 목록을 채우는 삶을 살아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동안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왔는지,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지 그 목록을 채우면서 살라는 말이죠. 평생 아등바등 살아왔으나 막상 이력서 몇 줄로 끝나는 삶이 허무하다면, 자 이제는 추도사 목록 채우는 방법 찾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5월 26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꼭 알아야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피터펀입니다. 어차피 한번 왔다가는 인생이라면 웃고 삽시다.

네, 작지만 울림 있는 가수 피터팬의 신나는 노래 웃고 삽시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지금 서울 지역에 이제 내일까지 큰 비가 예보가 돼 있다고 그러죠. 네, 이따 저녁부터 좀 예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 스타벅스의 그 탱크데이 논란 관련해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지난 19일 날 서면 입장문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취재진 앞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이번 일로 해서 깊은 상처와 실망 느낀 5.18 유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 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 이러면서 국민 앞에 허리를 굽혔어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나선 신세계 그룹에서는 해당 마케팅의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는 찾지를 못했다. 네. 다만 관련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서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로 만든 3,100톤짜리 잠수함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인데 이 우리의 기술로 만든 도산 안창호함 3,100톤급 엄청 큰 겁니다. 14,000km를 잠행을 해서요. 지난 3월 25일 날 진해 해군기지를 출발해가지고 두달 만인 5월 24일, 네, 그저께죠? 캐나다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빅토리아 에스키몰트 기지에 입항을 했는데 도산 안창호함에 하와이에서부터 두 명의 캐나다 군인들이 편승을 했습니다. 며칠 날 6일 정도 탔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 캐나다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잠수함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1999년식 혼다 시빅 승용차다 하면 요번에 타본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은 신형 테슬라와 같다. 아주 극찬을 쏟아냈더라고요. 특히 캐나다 장병은 녹이 슬지 않고 공간이 넉넉한 최신형 잠수함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띄게 됐다. 대한민국의 시설과 기술력에 놀라운

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6월 달에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캐나다에서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캐나다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이 낡은 잠수함 달랑 네 척밖에 없는데 이거를 최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신형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업체가 지금 경쟁 중인데 바로 두 나라가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의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컨소시엄 한쪽이고요. 또 다른 쪽이 독일이죠. 잠수함은 독일이죠. 유보트 만든 데가 독일 아니겠습니까? 언더보트의 U자인데 독일 기업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두 업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산 안창호 함이 지금 가가지고 입찰에 좀 힘을 주기 위한 그런 입항을 하게 된 겁니다. 암살자라고 그러죠. 잠수함을 보통 침묵의 암살자 그럽니다. 은밀하게 이렇게 바다 밑을 항해하다가 갑자기 수면 위로 뿅 올라와가지고 미사일 발사하는 이 침묵의 암살자 위치를 모른답니다. 제가 옛날에 MBC 있을 때 국방부 한 1년 출입을 해서 해군 취재를 해봐서 저도 아는데 그때 해군 작전사령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잠수함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 3명밖에 없다. 그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대통령, 그다음에 자기 해군 작전사령관 또한명 누구라 그러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국가 기밀사항이죠. 군 기밀사항이고. 그때 그러면서 진해항에 정박해 있던 1800톤짜리 장보고함이라는데 거길 좀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촬영은 금물입니다. 일체 촬영 못하게 돼 있어요. 군사기밀이라. 아, 참 이런 비좁은 데서 장병들이 한달 이상씩 생활하는구나. 예. 대단하다. 예.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왔었는데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우리 잠수함은 무려 3,100톤, 네. 1,800톤짜리가 이제 3,100톤짜리의 잠수함으로 이제 우리가 잠수함을 잘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요. 미디어 데이가 있었대요. 캐나다에서 도산 안창호함에 들어가서 견학할 수 있는, 물론 촬영은 금지였습니다만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화장실인데 비데가 있더라. 대단했습니다. 예.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내일로 종료가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반도체 아니고 DX라고 그러죠. 뭐 휴대폰 가전 만드는 그쪽의 직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있어요. 법원에 투표 중지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뿐 아니고요.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부문 간의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그래요. 부문 간에 어디 뭐 100배 차이까지 난다 그러니 같은 삼성전자 다니면서 참 이런 법정 투쟁까지 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뉴스 많이 본 뉴스 중에 오늘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의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이 요미우리 자이언츠인데 여기 만 7살 아베 신노스케 감독이 딸을 폭행한 혐의로 해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아베 감독이 전날 어제죠. 7시 10분 저녁에 아동상담소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갔더니 아베 감독의 집이더라. 도쿄 시부야 자택에서 체포가 됐는데 왜 그랬냐? 왜 딸을 때렸냐? 그랬더니 아베 감독은 18살 큰 딸애하고 15살 둘째 딸 싸우길래 둘 싸움을 말리려다가 큰애 몸을 이렇게 밀쳤다. 예. 그래가지고 아마 딸이 신고를 했다.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예. 좀 많이 본 뉴스라. 예. 요미우리 구단에서는 즉각 사과에 나섰습니다. 구니마스도로 요미우리 구단 대표가 성명을 했는데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 일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

일것 같네요. 네. 어제 그 석탄일 대체 휴일이고 그래서요. 답답하고 그래서 파블로하고 돈가스 PD 둘 데리고서 북한산 갔다 왔어요. 야, 가서 좀 산책이라 좀 하다 오자 그래가지고 산책하다 막걸리도 한잔 그냥 간단히 먹고 들어왔는데 그 진관사 태극기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태극기인데 한쪽 이 위쪽 면이 약간 훼손된 듯한 그런 이미지의 태극기. 이 진관사 태극기 발견된 데가 진관사에 있더라고요. 진관사 다녀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금방 아시겠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 이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된 데가 있어요. 그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에 칠성각을 해체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독립신문류 등 19점을 보자기처럼 싼 형태로 발견이 됐다. 신문지 아마 쌓여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이 태극기는 함께 발견된 신문류와 발행일로 미루어 보니까 신문에 이제 발행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즈음에 그러니까 1919년 3월, 4월 이때쯤 만들어진 것이다. 가로 89, 세로 70cm 크기의 일장기 위에다가 사괘와 태극을 먹으로 터칠해서 독립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진관사 태극기는 당시 진관사가 독립운동의 배후 또는 거점이었음을 입증해주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시기의 태극기라는 점, 일장기 위에 그린 유일한 태극기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21년에 보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진관사가요,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비구니들의 이 사찰이더라고요. 진관사가 왜 진관사냐 했더니 진관 스님이 설립을 해가지고 이름이 진관사래요. 네. 가는 데마다 다 모르는 거, 신기한 거, 천지입니다. 자, 농사를 짓고 계시는 청취자랍니다. 4636님이 문자를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모내기 도와주고 왔습니다. 볕씨 하나의 무게가 1g도 안 돼가야 하는데 그 작고 가벼운 게 땅속에 들어가서 싹 틔우고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돼서 주식인 쌀이 되네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씨앗 안에 모든 것이 다 암겨져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고요. 작은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한 주를 보내야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지금 4636님 보내준 사진이에요. 지금 띄우는 게. 지금 저 모판에 이한기에 이제 실려갈 모판에서 뭐고 종자가 쫙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사진에다가 그 모판을 가지고 아마 이한기를 통해서 이미 모를 심으셨네요. 예, 줄쫙 맞춰 있는 물이 가득한 논에 모내기를 마친 그런 장면을 보내셨네요. 평온하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무럭무럭 자라서 올 가을에 멋진 우리의 식량이 되줄 것 같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오늘도 나눔 선물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청곡입니다. 백설이가 부릅니다. 봄날은 간다.

0: 나름 선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샵 0951 문자로요.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제가 읽어드릴 26가지 나눔 선물 중에 하나 적으시고 누구와 나눔 선물을 나누겠다. 하나, 둘, 세 가지를 짧게 짧게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돈가스 퀴즈입니다. 아, 오늘은 뭐 시사상식의 퀴즈를 올려놨네요. 돈가스가. 아, 조금 전에 제가 저 잠수함 얘기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퀴즈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대한민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은 어떤 배일까요? 보기 두 개. 1번 잠수함. 2번.
1: 뭐?
0: 나룻배. 나룻배가 나룻배가 물속 어떻게 자망이 되냐? 어? 어쨌든 재미있으라고 2번 보기가 아주 재밌게 올려놨네요. 자, 지금 캐나다에 입항해서요. 다음 달 있을 캐나다의 60조 원짜리 잠수함 건조 사업 분위기 돋구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 있어요. 도산 안창호함이 어떤 배냐? 1번 잠수함이자 아니다. 2번 나룻배다. 네. 모르시면 그냥 몇 번이요? 1번 적으셔도 돼요. 예. 쉽죠? 예. 이번에는 나눔 선물 26개 쫙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필 받으시는 나눔 선물 적으세요. 하나를.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동배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미래 오란다.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이 분당의 아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 해서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 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보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커다리 면과 점심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28데이즈 뉴질랜드 건강보조식품, 남양주 한은마을 한은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최상급 참니까 건조과일로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왕곤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초밥의 싱싱정식 2인분, 일산 마디옥의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네, 이렇게 26개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받고 싶은 거 하나 적으시고요.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걸 받아서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나 혼자 쓰겠다도 괜찮습니다.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퀴즈만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3,100톤짜리 도산 안창호함, 이 배는 뭘까요? 1번 잠수함, 2번 나룻배. 모르시면 1번 그냥 쓰시고요. 자,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3983님께서 나눔 선물 받고 후기를 보내주셨네. 안녕하세요 일구형. 보내주신 나눔 선물 선크림이 왔네요. 포장도 정성스럽고 내용물도 고급이고 무엇보다 직접 안내문까지 인쇄해서 보내준 게 TBS에 대한 애정과 청취자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크림 아내가 진짜 좋아 보인다고 가져가 버렸어요. 잘하셨네 뭐. 아내분한테 점수 땄겠네, 3984님. 그러시면서 오킴스 피부과에서 보내준 네, 선크림 사진을 찍었네요. 아, 아주 하얗게 생겼는데 아주 손 안에 쏙 들어가 이제 앙증맞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아, 여기 이 안내 문까지 정말 이렇게 인쇄해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써놨네요. 박스 안에다가 종이 한 장에다가 최일거 허리케인 라디오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킴스 피부과가 준비한 작은 피부 힐링 선물입니다. 아유, 네. 자, 피부과 선크림 보내신 원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3984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쭉 발표하겠습니다. 류지광이 부릅니다. 원곡은 매불시하는 최욱 씨의 원곡자인데, 이쁘니 꽃뿐이, 이쁘니 꽃뿐이, 예.

야, 리지강의 이쁘니 꽃분이. 리지강 씨가 부르는 게 오히려 더 구수하고 있어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23212 문자를 소개하고요. 초파일에 도선사 다녀왔는데 어찌나 신도들이 많이 왔는지 사찰 버스 타려고 1시간 반은 줄을 섰습니다. 일구님도 어제 진가사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불교 신자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냥 북한산 올라가려고 하다가 보이길래 셋이 터벅터벅 올라갔더니 거기 진관사더라고요. 잠깐 보고 내려와서요. 예. 막걸리 한잔못 갔어요. 예. 한숨만 팍팍 쉬면서. 뭐 대책이 있어야죠. 예. 근데 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진관사 밑으로 계곡이 쭉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그 주변에 그막 백숙 팔고 말이죠. 예. 그런 집들이 엄청 많았었대요. 근데 요번에 그게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계곡 철거 정비, 그게 효과를 발휘한 현장을 또본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퀴즈 정답은 1번이죠. 도산 안창호암이 1번 잠수함입니까? 아니면 나룻배입니까? 정답은 뭐 잠수함이죠. 1번 서브마린. 그 잠수함 얘기 나온 김에 그 옐로우 서브마린 있잖아. 어? 엘튼 존이냐? 그거 한번 들어보면 어떠니? 예. 자, 첫 번째 당첨자는 새싹 문자입니다. 5071번님. 정답 1번 잠수함이고요. 집사람하고 순대 먹고 싶어요. 순대. 네, 하셨어요.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근처에 배감 장수 순대 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식사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3857번님. 정답 1번 잠수함이고요. 포천 쪽에 입장권 3장 부탁해요. 지금 이곳은 의정부인데요. 집사람과 요즘 실연한 딸과 함께 바람도 쐴겸 가보고 싶군요. 아, 따님이 실연을 했네. 아, 잘 다녀오세요. 3857님께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에 3명 입장권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바람도 쐬고, 예, 따님한테도 격려의 이야기, 예. 남자가 뭐, 응? 개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9310번님 정답 1번 잠수함이고요. 저는 닭볶음탕입니다. 안산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장염에 걸려서 연휴 내내 음식을 못 먹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장염에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셨다고 그래요. 9310번님 닭볶음탕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비봉면의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예, 보내드릴 테니까 소화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장염 걸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여기 일단 세분 정도 당첨자 알려드리고요. 노래 한 곡. 아까 저 제가 얘기했던 옐로우 서브마린. 이게 엘튼 존이 아니고 비틀즈야? 오, 비틀즈구나. 바뀐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아, 비틀즈랍니다. 옐로우 서브마린 잠수함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잠수함 얘기하다가 옐로우 서브마린, 엘튼 존이 아니고 비틀즈의 옐로우 서브마린 듣고 왔어요. 제가 노래 나가면서 스마트폰 찾아보니까 1966년에 이 노래가 나왔답니다. 제가 6살, 7살 때였네요. 그래서 미국 빌보드에서 2위까지 했대요. 오, 그랬구나. 근데 현재 영국에서는 이 노래는 사실상 동요로, 아이들 동요로 취급을 분류가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원곡자는 링고스타가 불렀다고 그러고요. 가사가 이러네요. 내가 태어난 마을에 바다로 항해를 떠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죠. 그는 우리에게 그의 인생 이야기를 해줬어요. 잠수함의 속의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향해 항해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파도 아래서 살았죠. In our yellow submarine, 우리의 노란 잠수함에서. 네, 요런 내용이군요. 예. 자, 3501님께서 엘튼 존 아니고 비틀즈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는 척하다가. 예. 그분도 그런 걸 소개하라고 그래. 꼭 문자를. 예. 자, 이번에는 3298번님. 정답 1번 잠수함이고요. 뉴질랜드 영양제를 받고 싶습니다. 운전 중에 잠시 세우고 차를 세우고 문자 보냅니다. 운전하면서 일하는 60대 아줌마인데요. TBS 화이팅입니다. 원상 복구 빨리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일단 3298번님을 전화로 연결했다는데 일단은 이거 보내드린다는 멘트를 하고요.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전화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60대 아줌마라고 소개를 해주셨네.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하고는
1: 네.
0: 처음 통화하시는 거죠?
1: 아, 저는 신선 처음이에요. 방송국하고 통화하는 거.
0: 아, 문자는?
1: 문자는 여러 번 해가지고요. 상 많이 탔어요, 저는.
0: 아, 나눔 선물도 받고 그러셨구나.
1: 예, 예전에
0: 예.
1: 책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주시던데요.
0: 아이고.
1: 반석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0: 예, 고맙습니다.
1: 네네.
0: 60대 아줌마라고 하셨는데, 예.
1: 네네. 6학년 5반.
0: 그러면, 소?
1: 예, 소입니다.
0: 소예요? 호랑이에요?
1: 소예요.
0: 아,
1: 소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0: 예. 저보다 한 살.

0: 동생이시네. 예.
1: 아, 예, 그렇게
0: 아니,
1: 되더라고요.
0: 동생, 그러면 저,
1: 예.
0: 운전하며 일하는 60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택시 일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1: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이 간호사거든요.
0: 근데요?
1: 간호사인데 방문을 해요. 방문.
0: 아.
1: 아, 그래서 하루 종일 운전을 해요, 제가.
0: 그러시구나. 어디,
1: 네네.
0: 지역은 어디예요?
1: 사는 곳은 파주인데요. 오늘은 아까 문산에서 이제 부평 가려고 가다가 차를 세운 거예요.
0: 인천에
1: 예, 인천 부평.
0: 부평을 가는 길에 지금 어디다
1: 네네.
0: 차를 세워놓고 계신데요?
1: 여기 외곽선 옆에 그 잠시 쉼터라고 써 있네요. 거기에 지금 차 세워놨어요.
0: 아, 저 외곽순환선.
1: 네네.
0: 네, 그러셨구나.
1: 네네. 그
0: 날씨는 좀 약간
1: 간호사가
0: 흐리죠?
1: 흐리고요. 비도 한 방울씩 떨어지기도 하고요.
0: 벌써요?
1: 네. 뭐 기분은
0: 그러면
1: 좋은데요.
0: 좋습니까?
1: 네네.
0: 시원하고 좋죠, 뭐.
1: 네네.
0: 그 방문 간호사 꼭좀 소개 좀 해줘 보세요. 그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일이 어떤
1: 아.
0: 일인지.
1: 네네. 저희, 이제 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가정 전문 간호사고요.
0: 네.
1: 예, 네, 가정 전문 간호사, 방문 간호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희 간호사 업무 중에. 나눠져 있는데, 가정 전문 간호사도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저희가 치료를 할수 있고요. 방문 간호사도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제가예요, 제가.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저희 법이 그래요.
0: 네.
1: 근데 저는 이제 의료법에 이제 저희가 속해 있어서 소속은 병원이고요.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파견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0: 네.
1: 네네. 가서 하는
0: 그러면은
1: 일이 많아요.
0: 그런 방문 간호사분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방문 간호라고 지역사회에 나가보시면 방문 요양, 방문 간호라고 써있는 그 사무실들이 있을
0: 아,
1: 거예요.
0: 가끔 차 타고 지나가다 본것 같아요.
1: 네네네, 맞아요. 거기다 신청을 하시면,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으셔야 되는 게 방문 간호예요.
0: 네.
1: 왜, 등급 받아서 왜 요양원도 들어가고, 뭐, 4등급
0: 그렇죠.
1: 어쩌고, 뭐, 이런 거 얘기
0: 요양원
1: 들으셨잖아요.
0: 들어가려면 등급 있어야 돼요.
1: 맞아요.
0: 등급
1: 예, 요양.
0: 없으면은 전부 그다 돈을 내야 되니 비싸죠.
1: 비싸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예, 시설에 들어가려면 시설 등급이라는 걸또 받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요 줄거리는 장기 요양법이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가정 전문 간호사라 그래서 집에 제가 방문해서 의료 행위를 할수 있는 그 전문 간호사예요.
0: 그러니까 그걸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어디다 그 연락을
1: 아,
0: 해야 돼요? 그래서
1: 네네.
0: 등급을
1: 각자
0: 받고?
1: 그, 아니요. 저희는 등급에 관계없이 치료를 할수 있고요.
0: 네.
1: 병원마다 가정 간호 사업자란 말을 안 쓰긴 하는데 가정 간호를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지역사회에.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보려고.
0: 그러면 구체적으로
1: 네네.
0: 저희 91살 노모가 안성에 이제 혼자 계신데
1: 아, 네네.
0: 아, 저, 만약에, 저, 어디 아프시다. 이게 내려오는
1: 네.
0: 가겠지만, 그 사이라도 간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성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1: 지방인 경우에는 그 가까운 가정 간호를 하는 병원에다 의뢰를 하시면 되고, 예, 네. 안성이면 안성 쪽에 병원에 몇개 있어요.
0: 아,
1: 거기다
0: 있죠,
1: 의뢰를
0: 안성에. 안성
1: 그렇죠,
0: 성모도
1: 많이.
0: 있고요. 안성 그
1: 그렇죠.
0: 도립병원도 있고.
1: 도립병원에서 아마 가정 간호를 할것 같고요. 여튼 이제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의사가 먼저 방문을 해서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0: 예.
1: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그 다음에 이제
0: 아,
1: 뭐
0: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정확하게 저 진단을 내리고, 그러면
1: 네네
0: 거기 이제
1: 진단.
0: 등록이 돼요, 그러면?
1: 그럼 저희 이제 병원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면
1: 그러면은
0: 이제
1: 제가
0: 정기적으로
1: 예.
0: 나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원하는 치료를 할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왜 콧줄 하고 있고 소변줄 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0: 예.
1: 어르신들 그런 어르신 또는 뭐 욕창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당뇨 체크해 보고 싶다든가 이런 간호행위를 이제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행위를 해주는 거죠.
0: 아, 그러면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이 뭐 우선시 되겠네요, 그러면.
1: 아주 위중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
0: 예.
1: 다음 단계에 저희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0: 네,
1: 근데 그런 일을
0: 알겠습니다.
1: 하다 보니,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이제 암 환자분한테 지금 제가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통증이 얼마나 있나 그것 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른 처치를 제가 하죠.
0: 그러시구나.
1: 아, 예.
0: 보통 하루에 이렇게 일을 하시면 몇 군데 정도 가정 방문하세요?
1: 어,

0: 보통은 뭐 저희 법적으로는 하루에 7명 정도만 치료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1: 네, 그렇구나.
0: 예.
1: 의료보험은 다 되는 거고요.
0: 의료보험 됩니다.
1: 네,
0: 의료보험 돼요.
1: 얼마나 되셨어요? 이 일하신지는?
0: 임상에서 일한지는 한참 됐고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요런 거를 알게 돼가지고 워낙에 운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게
1: 아,
0: 돼가지고 10년
1: 그러시구나.
0: 됐습니다. 네.
1: 성격하고 기질하고도 맞으시고 운전하는 게 좋고 재밌고 그러니까.
0: 딱 맞아요. 딱
1: 네.
0: 맞아.
1: 딱 맞으시다. 아유, 행복하십니다. 예, 60 중반에 자기가 정말
0: 네.
1: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를 찾았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면
0: 네.
1: 청취자님 말이죠. 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 중에, 나도 우리 부모 어떻게 좀 서비스를 받아볼까 하려면은 검색창에다 뭐를 치고 들어가서 해요, 그러면.
0: 가정간호.
1: 가정 간호?
0: 네, 가정간호 사업을 하는 병원.
1: 가정 간호 사업 병원.
0: 네.
1: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부모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정
0: 네.
1: 간호 병원. 이렇게 입력을 해서 들어가 봐라.
0: 네. 가정간호를 하고 있는 병원을
1: 그렇구나.
0: 서치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1: 그러면
0: 많지는
1: 우리
0: 않은데.
1: 저 소띠 동생은 어디
0: 네.
1: 파주 쪽에 있는 병원에 소속된 거예요?
0: 네, 저는 파주에 있는 병원에 소속이 돼 있고요.
1: 무슨 병원이에요?
0: 아, 그거 밝히기가 좀
1: 아,
0: 어려워요.
1: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0: 그걸
1: 알겠습니다.
0: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1: 아니,
0: 뭐라
1: 오늘
0: 그러나.
1: 좋은 정보를 주셨네. 예.
0: 아, 네.
1: 그래요.
0: 많은 분들이 이걸 잘
1: 아,
0: 모르셔요.
1: 그래서 저도, 예.
0: 네, 이거 알면은 참 유용하고 쓸 일이 많고, 그다음에 방문간호 쪽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우리
1: 예,
0: 지금.
1: 알겠습니다. 보람이
0: 네.
1: 있으시겠어요? 일도 적성에 맞으시고.
0: 성격이 잘 맞아요,
1: 예,
0: 제가. 그래서
1: 그렇구나.
0: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방송 엄청 잘 듣고 있거든요.
1: 네, 고맙습니다.
0: 꼭 한번 통화해보고 싶었어요.
1: 잘 됐네요. 아,
0: 네.
1: 근데, 그거
0: 네.
1: 하나만. 근데 처방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0: 아, 제가 처방하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처방권은 처방 의사 선생님이 이제 촉탁하시면 선생님이 처방을 하시는 거고
1: 예.
0: 또 저희는 가서 그 처방대로 처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1: 아,
0: 네.
1: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 처방은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처방을 해요?
0: 그냥 방문을 하시게 되죠.
1: 아, 처음에.
0: 네, 처음에 가서 초기 방문을 하시게 되죠.
1: 아,
0: 그래서
1: 그다음부터
0: 유한사고는 뭐
1: 이제,
0: 네네 주기적으로 뭐 뭐를 어떻게 해라 해라 하는 그
1: 그렇구나.
0: 오더가 나오죠. 예.
1: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 하여튼, 뉴질랜드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네, 요거 좀 드시고요.
0: 감사합니다.
1: 더 힘차고 활기차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저 파블로 PD가, 행복하시다고 이 노래 틀어드린대. 이정희가 부르는 나는 행복한 사람. 어때요? 좋아요?
0: 좋습니다. 예, 좋아요.
1: 행복하시고요.
0: 감사합니다.
1: 예,
0: 건강하세요.
1: 건강하세요. 예.
0: 네.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왔습니다. 네. 가정 방문하는 간호사님과 통화하다가, 네. 파블로 PD가 즉석에서 선고를 해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9437번님 당첨이에요. 안녕하세요, 일구용. 집사람이 힘든 일 다니는데요. 모처럼 오늘 쉬는 날입니다. 늘 집사람한테 미안해 하겠는데요. 남양주 한은골에 모듬 세트 좀 부탁해요. 정답은 잠수함이고요. 우리 기술 대단하군요. 네. 9437번님 부부를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남양주시 한은마을 한은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잘 다녀오세요. 3386번님, 일구님 안녕. 비 소식이 아직은 비가 오지 않지만 잔뜩 찌푸린 후텁지근한 오후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넘치지 않을 만큼만 내리길 바라면서 선거도 전쟁도 종료돼서 평화와 안정된 경제로 시민의 방송 TBS도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저 정답은 1번 도산 안창호함은 잠수함이고요. 선물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방송 참여로 응원만 보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블로 PD가 보내드린대요. 파주시 한과 쌀과 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드시고요. 7200번님 당첨. 정답은 1번 서브마린이고요. 행당동에 먹어봐 뒷고기 좀 먹고 싶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친구의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들으시던 봄날은 간다를 오랜만에 아까 들어보니까 갑자기 조용필의 대전 브루스를 듣고 싶습니다. 신청합니다. 네. 7200번님이 먹어봐 뒷고기라고 하셨어요. 네, 먹어봐 뒷고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요.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에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당첨자하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3부에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가 인간이야! 예, 개그맨 최국 씨의 호통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 최국 씨 화 좀 낼 수 있게 문자로 화났던 일, 짜증났던 일 사연 좀 미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나눔 선물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사회님께서 문자를 오늘은 구기영 오는 날이네요. 네. 하천변에 쓰레기 버린 사람 이게 뭡니까? 구기영아 혼내주세요 하면서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네. 네, 좋습니다. 현장 고발 좋습니다. 예, 정말 사진 하천변에 왜 이렇게 버려? 네가 인간이야? 예. 최국씨 오면 더 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영필 잘 있거라 대전 브루스 들으시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0: 어떡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3: TBS 교통정보
4: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계양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처리작업으로 2일대 혼잡하고요. 반대 조남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남동 부근 2차로에서도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뒤로 2km 구간 밀립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면 송리산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습니다. 적재물을 쏟아놓아서 처리작업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으로는 창녕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뒤로 8km 구간 밀립니다. 미리 남진 아들목이나 영산 요금소에서 진출해서 국도 쪽 이용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김만수의 푸른 시절 듣겠습니다. 4567 청취자님의 신청곡이네요.

푸른 시절 듣고 왔습니다. 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네요. 지금 서소문 고가철 차도 철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요. 6명 중에 3명은 구조가 됐고요. 나머지는 피해를 파악 중이다. 이렇게 일보가 뜨고 있습니다. 6명 중에 3명은 구조됐고 3명 상황은 확인 중이다. 나머지 3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YTN에 보니까 현장에 철거 현장에 서서문 고가차도의 CCTV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차 상판이 밑으로 확그 붕괴가 됐네요. 그래서 철근이라든지 비계라든지 이런 게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고요. 상판 일부 중에 한그 서서문 고가차도가 왕복 4차선인가 그랬잖아요. 한 차선 정도가 지금 한 20m 정도가 그런 정도의 면적이 그대로 붕괴가 옛날 성수대교 붕괴되듯이 그리 탁 떨어졌네요. 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작업하던 인부들 6명을 덮친 것 같아요. 3명은 구조를 했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 이런 안타까운 속보가 지금 들어왔네요. 네. 자, 잠시 후에 대화남, 네가 인간이야! 대화남 최국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최국 씨 화 좀 낼 수 있게 미리미리 문자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 네가 인간이야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장착한 화 시리즈가 있죠. 스페이스X에 스타쉽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예. 이런 아주 신선한 시리즈도 한번 등장을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태진아가 부릅니다. 가시 여인아.

0: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우리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2: 울지 마. 울지 왜 울어. 똑같이.
0: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욱씨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조금 전에 네. 시작 전에 서서문 고가차도
1: 아유,
0: 화면에도 잠깐 지금 나왔다 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철거 현장에 붕괴사고 나서 6명 중에 3명 구조하고 3명은 확인 중이라 했는데 6명 전부 부상으로 다시 기사가 정정돼서 나왔는데 그래도 아, 사망사고 오, 없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1: 진짜 천만 다행이네요, 진짜.
0: 그래서 현재 코레일 그 사고로 서울역 신촌역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해요. 이게 뭔 일인지 아예 뭔 말인지 알아요? 서울역 신촌역?
1: 이게
0: 경의선이야, 경의선.
1: 아, 경의선.
0: 경의선. 네. 서울역에서부터 문산으로 가는 네. 경의선이 있거든.
1: 네.
0: 이게 곧게 그 서서면 고가차도 밑으로 가잖아요. 거기 네. 지나가다 보면은 건널목 있잖아. 땡땡거리고 저 모두가 바리케이드 채워있고.
1: 네네네. 네.
0: 가봤어요?
1: 경의선을 한번 타본 거
0: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서면 고가차도 밑에.
1: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거기 어딘지.
0: 거기 그런 데가 있어. 그러니까 아. 거기가 지금 중단. 보니에 여기 사진 나왔네 여기. 예, 보니까 경의선 그 선로 위에
1: 네.
0: 저기 바리케이트 보이잖아요 건널목.
1: 그러게요.
0: 서소문 건널목이라고 써 있는 거 사진을
1: 아,
0: 찍혔지.
1: 여기 영구나.
0: 그 위에 상판이 붕괴되겠네.
1: 아우. 근데
0: 참... 전체가 다 붕괴된 건 아니고
1: 네.
0: 아까 그 위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CCTV를 보니까 저쪽 끝에 있잖아요.
1: 네.
0: 이 경관이라고 그러죠. 이 뭐야 건 뭐야 이 고가차도에 이 뭐라 그래 이렇게 교각. 교각과 교각 사이,
1: 네.
0: 그 사이를 경관이라고 그러는 텐데 그 한 경관의 맨 끝쪽
1: 네.
0: 한 차선 정도가 붕괴됐는데 거기에 6명 인부가
1: 아유, 예, 진짜.
0: 다행히 그래도 사망 사고는 아니고요.
1: 예, 그래도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0: 나오고
1: 진짜로
0: 네. 지금 뭐 서울시 전역에 보면 뭐 상암동에도 이 지방 선거 때문에 표들이 뭐 현수막이 뭐 난립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1: 뭔데요?
0: 안전이야 안전.
1: 아,
0: 시민
1: 진짜?
0: 안전 책임지겠다. 아,
1: 전
0: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이 그런 거지 일단.
1: 그렇죠.
0: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 예? 안전이라고 말로만 하고 이게 또 이런 사고가 났으니. 예?
1: 맞습니다.
0: 에이.
1: 근데 이제 이게 철거 현장이잖아요.
0: 그래서 서점은 네. 그 고가도를 이제 철거하는 거지. 철거 중에.
1: 철거 자체가 이제 무너뜨리는 건데. 그게 이제 붕괴가 철거 현장이 붕괴가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0: 그러니까 안전하게 붕괴를 시켜야 되는
1: 그러니까
0: 건데.
1: 안전하게 붕괴해야
0: 그게 철거라는 건데 예상치 못하게 뭔가 저 부실 시공을 하다가 또 일어난 일 같습니다. 네. 안전입니다. 안전. 네.
1: 네.
0: 자, 이사회님께서 아까 제가 2부 끝에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문자를 보내셨는데 오늘은 꾸기 영화 나오는 날인데 60쯤 살면서 역대급입니다. 하천변에 쓰레기 버린 사람 이게 뭡니까?
1: 네.
0: 꾸기 영화 혼내주세요. 사진 저 보이죠?
1: 아...
0: 어디죠? 하천인데 어떤 하천인지 모르겠는데 하천변에 하천 가양 전부 숲하고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저 공사 자재 같아. 저 그냥 몰래 버리고 한 거야.
1: 양심이 없어. 이렇게.
0: 제가 뭐예요? 연천 계곡에다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화냈잖아요.
1: 왔다 갔다 보이는 거야 지금. 어? 이 양심에 털이 나도 진짜 이게 이 분들이 진짜. 가져가. 왜 왔다 보내 왜?
0: 치워 여태가. 그래 치워.
1: 치워. 네. 치워. 네. 이건 무슨 뭐 버리는 사람 따라 있고 치우는 사람 따라 있고 짜증나지 정말 진짜.
0: 이거 해 이거.
1: 어? 네? 뭐라고?
0: 좀 긴데 아까 내가 먼저 했잖아.
1: 아 적어놓 줬어요?
0: 어. 일론 머스크의 네. 스페이스X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그래.
1: 어려운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뭐?
0: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내버린다.
1: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을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버릴까 보다 그냥.
0: 그러기 싫으면 빨리 치워.
1: 그러기 싫으면 빨리 치워.

0: 좋아!
1: 아, 좋았어.
0: 좋아!
1: 아,
0: 좋아!
1: 화 시리즈도 이렇게 첨단으로 좋아! 가야 돼, 첨단으로. 네.
0: 네. 그리고 이사님도 그래요. 60, 나이가 60이시라는데 왜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요, 왜? 나보다 10살이나 많으신 분이. 네.
1: 자, 지금.
0: 아, 이게 왜 이렇게 갖다 버려, 진짜.
1: 그러니까. 아. 자, 치워야 되고요. 요거 좀 읽어. 프로모션 좀 해야 돼.
0: 예, 지금.
1: 예의상 읽어드려야 돼.
0: 예, 여러분, 이 코너가 어떤 코너냐면, 장사하는 데서 짜증난다거나, 해도 해도 너무한 갑질, 뭐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당하시지 않습니까? 뭐 돈도 떼이신 분들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진짜 화가 얼마나 많이 나시겠습니까? 그 화나는 거를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코너니까요.
1: 네.
0: 예, 선물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선물 꼭 받아가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 예, 문자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솔직히 출연료가 안 들어와요. 네. 예, 근데 문자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셔야 그래도 힘내서 으쌰으쌰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더 재밌게. 그러니까 빨리 보내요!
1: 어제,
0: TBS 앱은 무료! 샵0951 적어! 샵0951 핸드폰 배경화면에 해놔! 샵0951
1: 아, 가만있어. 나 얘기 좀 해.
0: 아, 예, 말씀하시죠. 예.
1: 아니, 어제 우리 저 막걸리 먹으러 간다고 오래 했더니 왜 안 왔냐?
0: 아, 제가 좀 일이 갑자기 있었던 걸 몰라가지고.
1: 그래요? 어제 그 예. 북한산 올라가 본다고 갔다가, 아유, 날은 덥고, 그냥. 다시 리턴해가지고 그냥 막걸리나 먹고 왔는데.
0: 자, 형님처럼 살고 싶네요.
1: 나처럼 살고 싶어? 야, 가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오냐? 한숨만 팍팍 쉬다 왔는데.
0: 어서 드셨다고 막걸리를?
1: 그 북한산 그 진관사 거기까지 갔다가.
0: 아, 북한산에.
1: 야, 그 진관사 절 좋대.
0: 아, 그 절에서?
1: 가봤어요, 진관사?
0: 아, 못 가봤어요. 예.
1: 야, 거기 저 옛날 그 일제 시대 그 태극기 네. 뭐 이런 것도 그 발견된 암자도 가서 보고.
0: 예.
1: 나는 서울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게 더 태반이더라고. 그 내려오니까 그 북한산 둘레길이 있는 거야.
0: 네네네.
1: 그 세 명이 터덜터덜 걷다가. 그 어디 저 뭐 음식점 뭐 막걸리 그다음에 뭐야 묵 도토리묵 써있길래 막걸리엔 도토리잖아.
0: 네.
1: 그래서 몇 잔 먹고 왔지.
0: 일단 목적이 그거잖아요. 뭐
1: 아니야 원래 목적은
0: 진관사고 뭐 아니야 둘레길이고 뭐
1: 아니 오늘은 목적... 북한산 정상을 갔다 올라오라는 거야.
0: 갔다 올라오라 그랬던 거 근데 안 갔잖아요.
1: 그러니까
0: 막걸리도 조신 거 아유
1: 이게 내려와서 먹으려고 그런 건 있는데. 네.
0: 아이고, 네. 저 다음에 꼭 함께 하겠습니다.
1: 그래. 네. 자, 이번에, 자, 5962번님, 자, 문자 보내셨어요. 자, 인천에서 개인 택시 합니다. 방송 잘 들으면서 일하고 있고요. 최국 씨 환해주는 방송 재밌습니다. 한 번은요, 아줌마 손님이 타자마자 조용히 가고 싶다고 방송을 꺼달라는 거예요. 뚜껑 열릴 뻔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줌마!
1: 예.
0: 아줌마! 아줌마! 아니, 가뜩이야, 지금, 이게, 지금, 어? 아 그걸 끄라고 그러면 튀어요, 지금.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야, 좀 튀어, 잠깐 들어. 들으면 재밌어. 듣다 보면 인이 배겨! 들을만 하다고요? 아 진짜, 출연료도 못 받고 있는데, 이거라도 좀 지금, 들어! 아줌마! 이거만큼 재밌는 게 어딨다고 그래, 솔직히!
1: 그렇지.
0: 에이. 아, 진짜, 아줌마, 자.
1: 너 SBS에서 이 시간에 하는 게 뭐지?
0: 그거 잘 알고 싶다.
1: 아니, 라디오.
0: 컬투쇼.
1: 컬투쇼. 네. 컬투쇼에서 그, 막 그 사연, 재밌는 사연 읽어주잖아요.
0: 네네네.
1: 뭐, 그것도 물론 재밌겠지만, 나는 이게 두 가지 중에 뭐 들을래? 그러면 나는 최국이 대화남 들을 것 같아.
0: 아, 그래요?
1: 리얼하잖아, 이게. 예? 리얼하잖아, 그냥. 응? 네. 청취자들이 화달라는데. 그리고 저, 청취자님들 저, 최국 씨한테 문자 보낼 때 그 맞춤형 화 있잖아요. 요렇게 좀 화내달라. 그런 문안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인천에서 개인 택시 하시는 우리 기사님, 저,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네. 예. 자, 이번에는 0337번님의 문자입니다. 심쿵 최국씨. 그러면서 하트 모양까지. 오, 여성 팬인가 본데. 예? 심쿵 최국씨 하트.
0: 남자면 애매해집니다, 지금.
1: 자, 지금부터 또 읽어드릴게요. 집에서 싸, 2탄. 부탁드리러 또 왔어요. 지난주 했던 것 같은데? 집에서 싸! 막 그랬던 거.
0: 응? 네.
1: 건물 화장실은 남녀가 같이 쓰는 공용 화장실인데 가끔씩 헐떡 놀랍니다. 어찌 그리 흘리지 말아야 할 걸 흘리시는지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요. 네. 네가 인간이면 흘리지 마! 잘 싸! 집에서 싸! 요렇게 시원 통쾌하게 혼내주세요.

0: 에이요.
1: 뭐 집에서 싸면 뭐 안 묻어? 어?
0: 일단 맞춤형으로 일단.
1: 어따 흘려?
0: 더블 커트.
1: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면 흘리지 마. 잘 싸. 조준 잘하라고. 다 묻었잖아. 아이 진짜 더러워 죽겠네 진짜. 집에서 싸. 집에서 싸. 집에서 싸. 집에서 싸. 밖에서 쌀 거면 흘리지 마. 아 근데 자,
0: 화장실에서 그거 있잖아 왜?
1: 뭐
0: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거는 눈물만이 아닙니다.
1: 아닙니다. 아. 근데 여기
0: 그 얘기도 해줘.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건 눈물만이 아니야.
1: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건 눈물뿐만이 아니야.
0: 눈물만이 아니야.
1: 눈물만이 아니야.
0: 눈물뿐만이 아니고
1: 흘리지 마.
0: 눈물만이 아니야.
1: 근데 누군 뭐 흘리고 싶어 흘려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뚝뚝 떨어진 거 어떻게? 철립소리 갖는 거 어떻게? 야.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0: 아, 근데 왜 날 쳐다보면서 그래? 왜 날 쳐다보면서 아니, 그래?
1: 아, 그럼 누굴 쳐다봐요? 뭐 벽보고 해?
0: 어, 나 봤어, 지금.
1: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0: 너는 괜찮다, 이거지?
1: 아니, 저도 아니.
0: 너도 늙어봐, 이 사람아.
1: 아니, 형, 저도 요즘에 저기 같아.
0: 너도 늙어봐.
1: 아니, 나도 그렇다니까, 지금.
0: 알았어?
1: 아, 미치겠어요. 와, 나 진짜. 새벽마다 야. 이게. 아, 찔끔찔끔 나오는 거. 아, 미치겠어.
0: 3438번님께서 꾸기 형 덕분에 보낸다. 힘내세요.
1: 이런 거 말고 사연 보내요. 사연 보내 지금. 그거 보낼 시간에.
0: 아이고.
1: 힘내세요. 힘내세요. 지금 아우 지겨워 죽겠어. 그만 좀 내자. 힘 좀 아주 그냥.
0: 자 문자가 오늘 진짜 없으시네.
1: 하지마 하지마. 가 나 갈 거야.
0: 야 가면 어떻게 나 혼자 앉아 있냐.
1: 아 뭐 알아서 하고
0: 오세요. 노래 듣겠대. 노래 듣겠대. 가만히 있어. 노래
1: 문자 보내주세요. 뭐
0: 참어,
1: 아니
0: 참어.
1: 화나는 게 없다고? 아이 거짓말 하지 마요.
0: 서유석의 노래 듣게.
1: 지금 이 순간도 화가 나잖아 지금 뭔가.
0: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1: 와 진짜 샵 0951이에요.

0: 나 서유석의 너 늙어봤냐? 네. 나는 젊어봤다. 이 노래를 저 파블로가 왜 들었는지 알지?
1: 왜 늙어서? 네?
0: 조금 전에 뭐 자꾸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런 얘기를 날 쳐다보면서 했잖아. 왜 날 쳐다보고 얘기해? 네가 봤어?
1: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0: 아니 네가 분명히 나를 봤다니까 이렇게. 네?
1: 아 참. 나도
0: 그랬더니 저 노래 틀어준 거야.
1: 이 가사가
0: 노랫말이
1: 참,
0: 네. 읽어봐 읽어봐.
1: 와닿네.
0: 어, 네가 네. 읽어봐.
1: 뭐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0: 그렇죠.
1: 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0: 네.
1: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0: 그렇습니다.
1: 네. 안심이 돼요. 이 노래 딱 들으니까 그렇죠. 가사를 딱 들으니까.
0: 자, 나이 먹음에 대한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네.
1: 아 근데 제가 저 리포트 많이 했잖아요. 뭐 네. 6시네 고향 뭐 이렇게. 이런 거.
0: 6시, KBS 6시 내고요?
1: 네, 옛날에 그런 거 할 때.
0: 어, 그거 했었어?
1: 했었어요. 오, 아, 오래 했었어요.
0: 옛날에 잘 나왔구나.
1: 이게 시골에 동네 이렇게 뭐, 어, 찍으러 가잖아요. 촬영하러.
0: 예, 예.
1: 경로당이 이렇게 막 찍으러 간단 말이야.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예. 찍으러. 그러면, 근데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노시더라고요.
0: 그렇죠. 예. 예.
1: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또, 어, 나이가 들면 또그 나름대로 또 행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무슨 행복인데?
1: 아니 이렇게 되게 재밌게 사시더라니까 진짜로 의외로.
0: 네가 그 경로당 얘기하니까 요새 그 쇼츠로 많이 뜨는 거 있어 유튜브에.
1: 네.
0: 옛날에 그 SBS에서 했던 거 있어.
1: 네. 뭐요?
0: 그 서세원 씨하고.
1: 아 예, 좋은 그 세상 만들기. 예.
0: 서세원 씨하고 그 여자 배우 신은경 씨. 네.
1: 신은경.
0: 신은경 씨 둘이 했던 거. 네. 어? 네. 거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네. 퀴즈 풀고 그럴 때 아 배꼽 잡아.
1: 그거 보셨어요?
0: 뭐요?
1: 거기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막 퀴즈 풀다가 네. 잘 안 풀리나 봐. 네. 근데 할머니가 열이 받으셔가지고 네. 담배 피우고 싶다고 스튜디오에서. 그거 보셨어요?
0: 아니요 못 봤어.
1: 와 그때만 해도 막 스튜디오에서 담배 피우고 막 그랬던 거야.
0: 그때가
1: 와, 깜짝 놀랐어.
0: 방송될 때가 90년대쯤 되나?
1: 네, 네 그랬나 야. 봐요.
0: 하여튼 배꼽 잡아. 그거하고 뭐 문자들을 안 보내시니까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 그거하고 쇼츠 중에 그 유머 1번지 있잖아.
1: 네,
0: 김영곤 씨 나오려던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아 진짜 네. 레전드야 레전드.
1: 아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어떤 예능이나 뭐 개그 프로그램이 되게 좀 네, 정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0: 최고 기가 국자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아 대한민국 그 코미디의 완전히 전성기였는데. 아,
1: MBC 코미디의 그러니까요. 전성기였죠.
0: 아, 그러나 저러나 그 얘기하다 보니까 네가 전에 왜 여기 앉아가지고 나한테 요새 볼만한 영화 뭐 있냐 그랬더니 저,
1: 형님 죄송한데
0: 그거 보라고 그러는데 네가 보라 그래가지고 네. 그건 넷플릭스에 없는 거야.
1: 저 죄송한데 지금 사석이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0: 그 IPTV로 그걸 보라고 그래가지고
1: 니가가 여기서
0: 최국이 니가 아예 이 사람이 보라 그래가지고 이, 영국 영화과 나왔길래 네. 어 전에도 최국 씨가 한번 보라고 추천했는데 아, 네. 볼만했길래
1: 그거
0: 어 그래? 그래 내가 11,000원이라는 걸 봤는데
1: 그 뭐였죠 제목이?
0: 사가지고 그거 얘기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1: 아 그거 하면 안 되나?
0: 네. 아니 근데 뒤에 하루 영화 시작 3분의 1 지점까지 왔는데도
1: 네.
0: 그냥 혼자 막 나와가지고 뭐 우주선 안에 있고 그냥 안 봤잖아.
1: 아이고.
0: 너 11,000원 물어내.
1: 그 라이언 고슬링 나온 영화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0: 11,000원 물어내. 나는 뭐라고 얘기 안 했어.
1: 아니 근데 끝까지 보셔야 돼. 끝까지 보셔야 돼. 네. 재밌지?
0: 알겠습니다. 네. 아,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래, 그 SBS.
1: 맞아요.
0: 98년 3월 7일부터 2000년 10월까지. 아.

0: 맞춰가지고.
1: 자, 이번에는 8831번님. 태국 씨 아단 좀 쳐줘요. 병목 현상에서 한 대씩 교차로 진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바짝 붙어가가지고 안 끼워주는, 어? 운전자들이 있어요. 거 말이요. 양보 좀 하면 살자고요.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닌데 너무 야박해요.
0: 아, 맞아요. 아. 네, 이런 거 진짜.
1: 그러니까.
0: 이런 거 절대 양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 진짜 있어요. 네. 아, 그러다 항상 그 뒤에 또 이렇게 하다가 접촉사고 날까봐.
0: 네. 그러니까. 아니, 물론.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이게 길을 몰라가지고 갑자기 맨 끝에 가가지고 뭐 일부러, 응? 얌체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쪽 지역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측 끼어들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
0: 그러니까 서로 좀 봐줘야 좀 봐줘라 좀. 아,
1: 얄밉긴 하지. 얄밉긴 하지만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0: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1: 조금만 끼워줘. 끼워줘 그래.
0: 너 살짝 양보 좀 하면 되지. 그럼 양보 좀 하자 좀.
1: 끼워줘.
0: 자, 끼워줘.
1: 끼워줘.
0: 끼워줘. 끼워줘. 양보 좀 해. 뭐 이렇게 급해.
1: 그렇지. 빨리 가봐야, 그게 50보, 100보야, 그래.
0: 사람이 그렇게, 50보, 100보야, 빨리 그렇지, 가봐야. 그렇지. 얼마나 빨리 가가지고, 꼭 그런 인간들이 보면, 꼭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1: 네, 양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람이 있어. 그렇지 않아? 어?
0: 그쵸, 그쵸.
1: 앞에 차를 그쵸. 내가.
0: 네, 맞아요.
1: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더라도, 내가 봉사를 한 거야.
0: 뿌듯하잖아, 내 자신이. 그러니까, 아, 나는 내 인격이 되게 좋은 인격이다.
1: 그렇지.
0: 내가 인성이 참 좋은 놈이구나. 이런 거 다 느껴진다고.
1: 그분이 이제 끼어들게 하는 분이 아무리 얄밉더라도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지금 화장실 급할 수도 있겠다.
0: 아, 그렇지.
1: 그 앉은 차에서 그 쌀 수도 없잖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는 거야. 봉사를 하는 거지.
0: 그렇지.
1: 그럼 내 마음이 어때? 뿌듯한 거지.
0: 아, 뿌듯하죠. 아, 좀 양보 좀 해, 양보 좀.
1: 양보하면 보람 있어, 그래.
0: 양보하면 얼마나 보람 있는 줄 알아?
1: 그렇지.
0: 정, 저기 하면은 정! 안 끼워주면은! 내려가지고 저 문 두들겨 두들겨가지고 여기 양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1: 네. 자, 이번에는 3652번님인데 아, 문자를 길게 보내셨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 다니는 50대 남자인데요. 그런데 병원 주차장에서 아기 보자기에 푸들 강아지를 싸매고 들어가는 여자를 봤습니다. 아, 병원으로? 처음에는 아기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인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오는 병원인데 아무리 반려동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한다지만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혼 좀 내주세요. 선물은 가능하면 국밥 좀 받고 싶고요. 최국 씨의 시원시원한 화 좀 듣고 싶습니다. 대리만족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일단 365회님께 국밥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고, 자, 이제 화를 좀.
0: 아, 주세요. 참, 네. 그렇습니다, 이거.
1: 면역력 약한 환자들 많은데, 거기에 반려견 데리고 오면 어떡해?
0: 이해는 해요, 이해는. 네. 또 반려견, 또 자식같이 생각하시는데.
1: 그런데.
0: 그런데. 네.
1: 선이 뭐 있죠, 선이.
0: 그럼, 네. 괜히 그거 갖다가 지금, 뭐, 환자들 감염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1: 그렇지.
0: 왜 그러네?
1: 그렇지.
0: 왜 그런 거냐고, 왜? 아, 잠깐, 놓고 와, 잠깐만. 다른 사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니, 뭐, 좀 신박한 거 없냐?
0: 없어요.
1: 그럼 그거 해, 형이 가르쳐 준 거.
0: 뭐.
1: 스페이스 X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고.
0: 아까 했잖아, 그거.
1: 한 번 더 해. 하나 만들어.
0: 진짜 일론 머스크가 만든
1: 거. 네가 인간이야만.
0: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을 보낼까 보다.
1: 그렇지. 그 지구를 떠나거나 김병조 씨보다 좀 발전되잖아 그래.
0: 아, 그렇습니다.
1: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내버린다. 그래.
0: 스타쉽 태워서 그냥 화성을 보내버릴까 보다 진짜.
1: 지금 파블로가 뭐 뉴스를 속보라고?
0: 네.
1: 코스피 8천 탈환? 이거 뭐 하라고?
0: 뭐 어쩌라고?
1: 이거 왜 적어놓은 거야?
0: 나 주식 안 한다 어쩌라. 또 염장질러.
1: 그 8천 탈환하면 뭐 우리한테 아, 8천 원씩 주는 거야?
0: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나는 안 샀어. 아 진짜. 아 부러워.
1: 아이고. 아.
0: 오, 8천이 넘었어요?
1: 그런데
0: 와, 대박이다.
1: 아까 저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인터넷 기사 중에 이 하이닉스 있잖아.
0: 네네.
1: 삼전 닉스램에 하이닉스의 어떤 공무원이 몰빵을 했대.
0: 몰빵을?
1: 30억을 했다는 거야.
0: 40억.

0: 오, 기사 봤구나. 네. 근데 30억을 했는데 네. 그게 41억이 됐다는 거 아니야.
1: 아니, 뭔 공무원이 돈이 이렇게 많아요? 30억이나 있어?
0: 아,
1: 공무원이?
0: 나보고 그래. 아, 40억을 투자했는데 51억이 됐대. 그래가지고
1: 와.
0: 그
1: 와, 진짜?
0: 무슨 증권사 스마트폰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걸 보여준 거야. 51억 얼마가 된 거를.
1: 야, 자랑하냐?
0: 야,
1: 자랑하냐고.
0: 이런 거 들으면 어때? 부러워? 어? 화나?
1: 엄청 부럽죠.
0: 부럽지?
1: 그리고 나는
0: 부러우면 안 돼. 부러우면 지는 거야.
1: 나는 40억이 있는데 이걸 몰빵한 것도 난 진짜 대박인 것 같아.
0: 와. 네?
1: 난 40억이면 그거 갖고 그냥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이분.
0: 야, 어? 정말. 40억을 갖고 있는데. 어,
1: 그걸 박은 거 아니에요?
0: 혼자가 손해보면 어떡해.
1: 와, 승부사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0: 그러니까. 그, 아, 거의 3주 만에 그랬대, 3주 만에.
1: 야, 대단하시네.
0: 오늘 8천이 넘었다니까, 지수가. 어. 51억이 아니라 더 올랐겠네.
1: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진짜 애매한 게요. 지금,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있어.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아,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0: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하겠구만.
1: 어, 아, 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0: 어, 너무 예. 비싸. 어.
1: 그리고 저분처럼 한 40억 박아가지고 50억, 51억 되면은 아, 좋은데 나는 100만원 넣어서 언제, 10배가 올라도 1000만원인데 이거. 아, 이것도.
0: 아유, 그만 얘기합시다.
1: 저기, 파블로 피디님, 엊그제, 저기.
0: 쟤 좀 하냐?
1: 네?
0: 쟤는 좀 해?
1: 전화 드렸는데, 잘 안 받으시더라고.
0: 그래?
1: 다시 콜백이 오시더라고요.
0: 어, 뭐래?
1: 카톡으로.
0: 왜 안 받았어?
1: 지금 목욕탕이라 전화 못 받는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화기를 들고 목욕탕에 들어가신 거 아니야?
0: 아.
1: 그래서 오늘 물어봤지. 저 피디님한테.
0: 아니, 뭐 한 거냐고?
1: 아니, 핸드폰에, 목욕탕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대. 주식 봐야지, 임마.
0: 오, 야. 어, 지금, 나한테 그런 내색 한 번도 안 했는데.
1: 아니, 그래서 뭐, 얼마를 버셨다는 걸 못 벌었대.
0: 오, 야, 그래?
1: 예.
0: 네. 파블로가 이제, 제가 뭐 있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361번님. 네. 점심 먹으려고 식당에 갔어요. 음식 주문하고 창가를 보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담배를 물고 한 모금 피우더니 침을 탁 뱉고서 담배를 손으로 툭 하고 하늘 쪽으로 날려버리더라고요. 와, 어떻게 인간이 그래요? 혼 좀 내주세요. 혼 빠지도록 좀 화 좀 내주세요.
1: 어떻게
0: 담배 말하지? 피우는 분들 저거 조심해야 돼. 네. 안 피우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거든.
1: 그거 뭐 누가 보면 이거 뭐 멋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 본데 그러다 큰일 나 인간아. 네가 인간이야?
0: 네가 주윤발이야.
1: 야, 그래. 그러다 이거 불똥 나한테 마지막 어떡하라고?
0: 네가 주윤발이야, 그래.
1: 얼게 담. 어? 네가 주윤발이야?
0: 그렇지.
1: 자, 주윤.
0: 네가 느와르야, 그래.
1: 아, 그러니까 주윤발은 근데 성량을 물어요.
0: 아, 그 물는 건 똑같잖아.
1: 어? 네가 느와르야?
0: 네가 느와르야?
1: 이건 느와르 같은 이게 네가 느와르야?
0: 스타쉽 되어서 화성 보낸다.
1: 그냥 막 뺏는구나 그냥.
0: 스타쉽
1: 태워서 화성을 보내버릴까보다 진짜. 아, 못 살리겠어 이거.
0: 아, 잘 좀 해봐.
1: 스타쉽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0: 그렇지. 그러니까 김병재 씨가 네. 지구를 떠나거나 1탄이었으면
1: 아, 일론 머스크는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0: 진짜. 이번에 힘들게... 네가 2탄을 만든 거야. 스타쉽 태워서 화성에 보낸다.
1: 알았어요.
0: 이렇게 화내는 코미디언이 누가 있냐고. 미국에도 없을 거야.
1: 아, 근데 스타쉽이 맞아요? 근데 그게?
0: 그럼 뭐야?
1: 그 저희가?
0: 별 배야 그게.
1: 아, 스타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0: 그렇지.
1: 일론 머스크가?
0: 어? 요번에 12차 그 유튜브에서 중계 방송했는데 못 봤구나.
1: 예. 네, 좀 뭐 관심.
0: 그게 야, 네가 그런 걸 안 보고 어떻게 봐야지 사람아. 그게 높이가 120m야.
1: 어, 진짜?
0: 그래. 120m면 아파트 몇 층이게? 아파트 40층.
1: 40층.
0: 스타쉽.
1: 와.
0: 예. 그 10이 SHIP야. 배.
1: 예.
0: 우주선 그러잖아, 우리가. 우주선의 선자가 무슨 선자야?
1: 배선자.
0: 그래. 예. 별 배라고, 그게.
1: 알겠습니다. 예? 좀 문자 오고 있네. 좀.
0: 아니, 아, 좀 더 하고. 그 총 중량이 얼만지 알아, 그게?
1: 얼만데요?
0: 5,000톤.
1: 아, 중량이?
0: 그래. 연료가 5,000톤, 연료통.
1: 5,000톤이.
0: 그래서 앞으로 화물을 100톤까지 싣겠다는 거 아니야.
1: 와, 진짜.
0: 그거를, 그 밑에 연료를 아궁이에서, 그 아궁이라고 그래, 보니까 불 나오는데.
1: 아, 진짜 요즘.
0: 분사기라, 그게 33개가 있다잖아. 그게 팍 해가지고 하늘로 올린 거야, 5,000톤짜리를.
1: 요즘 기름값 비싸 죽겠는데 뭘 그렇게 쏴 올려요? 뭐 자랑하는 거야? 거기 기름 있다고?

0: 짜증나네.
1: 그거 휘발유로 가는 거 아니야.
0: 더 비싼 거 아니야, 이거.
1: 나도 몰라.
0: 그거 리터당 얼마야?
1: 자, 7728번님께서 최국 씨, 지금이 가장 쌉니다. 뒤로 미루면 못 사요.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0: 하이닉스가 한 주에 얼마죠?
1: 오늘 뭐 200 넘었다며.
0: 없어! 200이 없다고! 없다고! 200이 없어요, 내가!
1: 그거 3전 사, 3전.
0: 200 없으면 한 주, 그 반주는 살 수 있나?
1: 그건 모르지, 내가 그걸 지금. 그건 파블로한테 물어봐. 그 비트코인이나
0: 아,
1: 그런 거지.
0: 코인인가? 어. 있어야 사지, 있어야 사지! 아우, 한 주 살 돈도 없어. 아우, 짜증나, 진짜.
1: 아. 아니, 200 없으면 3전 사. 오늘 30만원 넘었대.
0: 3전이요?
1: 어.
0: 아무튼, 저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1: 자, 이번에는 3496번님. 안녕하세요, 최욱 씨. 저는 노래방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진짜 말이죠. 얌체 같은 손님 때문에 가끔 열받을 때가 있는데요. 시간 서비스를 1시간을 줬는데 5분 남기고서 음료수를 또 시키면서 40분을 더 달라고 그러네요. 서비스를 더 줄 수는 있는데 이 속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0: 가, 그냥 집에 있어! 부를 만큼 불었으면 가, 그냥! 다른 손님을 먹고 좀 살자라도 진짜.
1: 그 음료수 한 잔이 얼마야?
0: 야, 너 노래 그거 서비스 전기세가 더 나와.
1: 전기 요금이.
0: 어? 그만 좀 불러. 너 뭐 아이돌이야? 아주 그냥 뭐 싱어게인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 뭐냐고. 어? 바이브레이션도 안 되는 게.
1: 아유 참.
0: 가 이제.
1: 아 이거 추가해 화실 이제 지금 딱 그. 원더풀스라고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있잖아.
0: 어제 다 봤어요, 저.
1: 거기에 그 너 여자 주인공님 있잖아. 킹 주인님인가 있잖아.
0: 네.
1: 여자 그 할머니 역 나.
0: 김혜숙님.
1: 김혜숙님과 네. 이런 그런 얘기 하잖아.
0: 뭐라고?
1: 이게 무슨 새 소리야, 그래. 응?
0: 아, 진짜?
1: 어.
0: 이게
1: 봤다며.
0: 무슨 새 소리야?
1: 그렇지.
0: 어, 이건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 있어, 네. 있어. 어. 이게 무슨 새소리야? 이것도
0: 무슨 새소리야, 아주 그냥.
1: 이거 무슨 새소리야?
0: 서비스 좀 그만 좀 달라고 그래.
1: 뭔 새소리야, 서비스가?
0: 아, 전 그럴 거면 저 폭포에 가서 폭포 밑에서 드금을 해, 그냥.
1: 그렇지.
0: 아, 다시 태워가지고 화성을 보내고.
1: 그렇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네.
0: 아, 아직도 입이 안 익었어요.
1: 자, 그러면 그 스타쉽하고 그 김혜숙 씨의 새소리,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는 거야.
0: 그렇습니다.
1: 야,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지겹잖아.
0: 근데 이거 왜 원더풀스는 왜 얘기하세요? 아까 그.
1: 원더풀스?
0: 그 영화 제목은 얘기 안 하고?
1: 아, 그건 그 악평을 하는 거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
0: 악평은 또 네. 역시 형님.
1: 아, 그다 영업하는 영화 무 영화인데. 네,
0: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는 다르구나 또.
1: 뭐 네. 최고의 앵커야. 자 이번에는 2361번님이 화 시리즈 추가시켰대. 여 밖에 좀 적어놔. 어? 다음 주에도 활용하게.
0: 아, 이게 좀 잔인한데.
1: 2361님이 네. 이런 거로 해보래.
0: 뭐래?
1: 척추표 순서 바꿔줄까? 이렇게 혼내달래. 한번 읽어놔봐.
0: 척추표 순서를 바꿔줘! 척추표 순서 바꿔줄까? 이거 장난 아닌데?
1: 자, 4723님의 신청곡을
0: 김영곤 원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척추표 순서 바꿔줄까?
1: 내일 좀 못 오잖아, 너. 자, 4723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김건모의 핑계.

0: 자, 김건모의 핑계 듣고 왔고요. 이제 아까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서서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사망하신 분 없어서 조금 다행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어왔어요. 한 분이 심정지로 추정이 돼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그래요.
1: 아, 지금 속보 떴네요, 지금.
0: 어디에?
1: 사망하셨다고. 아. 60대 남성 한 명
0: 사망. 서서문 고가 붕괴 부상자 중에 60대 남성 한 명 사망. 아유, 속보로 들어왔네요. 한 명 사망이고요. 다섯 명은 중상. 전부 여섯 명이 아마 그 밑에 있다가 이 사고를 당하셨나 봐. 아유, 참 예, 안타깝습니다.
1: 아, 안타깝습니다, 진짜.
0: 자, 이제, 아니, 뭐야, 이게 한 명 사망에 한 명은 심정지. 이렇게 아, 기사가 다시 들어왔네요. 한 명, 여섯 분 중에 그러니까 한 명은 사망이 판정 난 거고 한 분은 심정지 상태다. 그러면 네 명이 구조가 된 상태에서 네 명이 지금 아마 부상이다 이런 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1: 그리고 또 지금 상판에 깔린 두 명을 구조 중이라고 또.
0: 아 그래요?
1: 아, 아 진짜 저 큰일 났네.
0: 무지막지한 상판이 땅에 떨어졌으니 그 밑에 계시다가 아, 저런 상황을 맞이하셨는 것 같습니다. 아유. 자, 오, 자 다시 이제 5484번님. 자, 제가 64살인데요. 아직 일하고 있고 나름 젊게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며칠 전에 전철 퇴근하는데 제 앞에 서 있는데 앞에 자리가 나와서 막 앉으려고 그랬더니 네. 저 멀리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 있던 20대가 네. 밀치고 앉더니 바로 눈을 감고 자더라고요.
1: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0: 시심이 뚝대요.
1: 아니 어떻게 앉고 바로 눈을 감고
0: 갑자기 화가 치밀더라고요. 아, 최국 씨 네. 이거 화 좀 내줘요. 네. 눈은 왜 감고 자는 척하냐? 네. 인간 사이즈 나오게 살지 마. 네. 이렇게 화를 내.
1: 눈은 왜 감고 자는 척해? 어? 네가 인간이야? 이게 사이즈 안 나오게 정말 짜증나게 진짜. 너 20대라며? 어?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고 싶어?
0: 너 네. 군대 갔다 왔냐 그래?
1: 너 군대 갔다 왔어? 갔다 왔냐고?
0: 근데 인간 사이즈 나오게 살지만은 무슨 뜻이에요?
1: 모르겠어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네. 인간 사이즈 나오게 살지만. 이것도 하나 적어놔야 되겠다. 인간. 아니 저 PD가 좀 적어달래요. 아, 그러니까 안 적어주니까.
1: 인간답게 살아라 이런 뜻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거 네. 괜찮아 보여.
1: 응? 인간 사이즈 나오게 살아. 이렇게 그치. 하는 거 아니야 원래?
0: 그렇게 하는 거야?
1: 이, 이? 네. 아무튼 뭐 이렇게
0: 인간 사이즈.
1: 아 정말 앞에 이렇게 참 이렇게. 아 근데 워낙 또 젊어 보이셔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생각하셔야지 뭐 어떻게. 네.
0: 아니 이거는 점.

0: 굶고 나이 먹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불문율이잖아.
1: 그러니까.
0: 그 자가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당연히 내가 앉아야지. 2m 떨어진 데서 어떻게 거기로 와?
1: 아,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인간.
0: 인간 사이즈 나오게 살지 마.
1: 그렇게 살지 마!
0: 그렇지.
1: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0: 너 아마
1: 왜
0: 계속,
1: 그렇게 살아?
0: 너 아마 앉아가면서 불편했을
1: 왜
0: 거야.
1: 왜 그렇게 살아? 왜? 왜?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앉아서 가면은 마음이 편하니?
0: 그렇지.
1: 그렇게 살지 마! 세종고장 지나쳐라!
0: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8625번님. 일구형 최국 씨 반갑습니다. 올해 제가 예순인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32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부장님이 새로 왔습니다. 전 부장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전 부장님하고
1: 네.
0: 인사가 새로 났으니까 그럴 경우가 있지.
1: 그렇죠.
0: 그래서 몇 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렇게 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못마땅해 했는지 사사건건 나를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찍혔네. 오늘도 말이죠. 출근 지문이 누락됐다고 불러서 심할서를 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퇴근 지문 센서가 고장나서 출근 지문이 누락되었다고 최국님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나는 분명히 출근 지문 찍었는데
1: 네.
0: 저 대신 화 좀 내주세요.
1: 아, 진짜 꼭 부장...
0: 올해 12월 달 내가 정년이에요. 정년.
1: 아, 부장들 정말 진짜 네? 부장들이 문제야 진짜.
0: 야,
1: 아, 진짜
0: 연말에 정년되는 분한테 말이야. 야, 너무 심한
1: 야,
0: 거 아니야?
1: 지문 찍었어. 지문 찍었어. 네? 찍었다고. 찍었다고. 이거 고장나서 그랬대잖아. 좀 알아보고 가든가. 알아보고 뭐라고 하든가. 이런 갑질쟁이 가지고
0: 아,
1: 네가 이거. 부장이면 다야.
0: 아, 갑질쟁이.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으로 보내버릴까보다
0: 아,
1: 인간 사이즈 나오게 살지 마!
0: 아, 이거 좀 종합세트야. 야!
1: 나도 내일 모레 60이야!
0: 니가 무슨 아, 저... 내일 모레 60이야!
1: 아, 저...
0: 네? 네? 아, 저 문자 보낸 분이?
1: 네. 아니, 저도 내일 모레 60이 좀.
0: 니가 무슨 60이야? 니가 몇 살인데 지금?
1: 51, 52, 뭐 이렇게.
0: 너 형한테 한번 맞아볼래? 야, 시운 하나 시운 드리면서 내일 모레 60이야?
1: 아, 에?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0: 야,
1: 네. 아, 좀 너무하네,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왜 이렇게 아랫사람 좀 잘 좀 해줘요. 어? 그리고 본인이 몰라. 아니, 이게 부하 직원이, 어? 가르쳐주면은. 아, 고마워할지 못할랑 좀 말이야. 갈구고 말이야, 진짜.
0: 아니, 연말에 이제 32년
1: 꼭 건강하고. 능력은, 무능력한 인간들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짜증나게.
0: 그렇지. 60살 정년인 30년 넘게 이 같은 회사에 근무했는데 부장이면 분명히 이 어린 부장이 나이 어린 부장이 왔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응? 그러면 네. 저 아무리 그 직급은 낮더라도 응? 인간적으로 선배님 대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그래 직장 생활 잘하는 거지.
1: 그렇지. 예?
0: 직장 생활 네 마음대로 하냐 그래. 해.
1: 하셨잖아요 지금.
0: 한 번 더 해.
1: 직장 생활 네 마음대로 하니?
0: 그렇지. 뭘 알고 좀 해.
1: 아, 목 아파. 아, 힘들어.
0: 목은 내가 더 아파, 이 사람아. 나 두 시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야.
1: 아니, 또 이게 지르는 건 또 달라요.
0: 아, 그렇지. 좋습니다. 자, 1627번님의 문제.
1: 아, 이번 서울시장 누가 되든 좀, 아, 여기 돈 좀 줘요. 자, 여기, 이거 TBS 어떡할 거야.
0: 아,
1: 좀 해줘요, 진짜. 아, 이분들, 하, 야, 진짜 고생 많으신.
0: 우리도 어제 진간 나가가지고 막걸리 먹는데, 야, 뭐, 해야 답이 없어. 한숨만 푹푹씩 나왔어.
1: 아, 진짜.
0: 1627번님의 문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1: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0: 자, 사연 보내면 뭐 하냐고요. 소개시켜주지도 않은
1: 지금 하잖아요!
0: 그래도 속는 셈 치고 추가로 보내봅니다. 직진 차선에서 차가 가만히 서 있길래 멍 때리고 있다가 보니까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제발 깜빡이 좀 켜라고 소리 좀 쳐주세요.
1: 아우, 진짜
0: 이 사연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1: 제발 좀 켜라. 지금 6년째 켜라고 하고 있다 지금. 깜빡이 켜. 깜빡이 켜. 밥 숟가락 놓고 싶어. 깜빡이 켜. 척추뼈 순서 바뀌고 싶어. 깜빡이 켜.
0: 저 스타쉽.
1: 스타쉽 타고 화성으로 보내버릴까 보다.
0: 태워서. 그렇지.
1: 일론 머스크 왜 만들었어 이거.
0: 이게 무슨 새소리야?
1: 이게 무슨 새소리야, 이게!
0: 그렇지. 아. 아이, 좋았어. 지금 새롭잖아, 좀. 맨날 네가 인간이야만 하는 거 너무 지루하잖아.
1: 네가 인간, 아니, 유행어를 지루하다고 하시면 나뭐 어떡하라니.
0: 아, 알아서 그거는 살리고.
1: 오늘 네가 인간이야는 별로 안 했어.
0: 아, 그렇지. 예, 다음 주에 많이 하자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예.
1: 또 하나 생각났어.
0: 뭐?
1: 아, 그 어제 그.
0: 뭐?
1: 뭐야.
0: 재밌는 거 있어?
1: 예, 원더풀스 그, 거기서 김혜숙 님이 또한 얘기가 뭐였더라? 아, 어떤 그 욕쟁이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네. 눈가를 쪽 뽑아서 순댓국이랑 같이 씹어 먹어버릴까 보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0: 그래?
1: 아, 엄청 웃겼어.
0: 살벌하다 그거. 네. 어, 그거 같이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해서 가져와봐. 야, 8625님께서 최국 씨 눈물이 납니다. 속이 뻥 뚫렸어요.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조금 전에 네. 새로운 부장 때문에 아,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는 네. 그 청취자께서.
1: 네. 꼭 부장님으로 꼭 승진하세요. 다음에.
0: 아니 올 연말에 정년이시라는데 무슨 승진을 하셔 이 사람아. 연장을 지르냐 지금.
1: 뭘 하시는지 대박 나셨으면 합니다.
0: 저 그렇게 해야지.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최욱 씨 고생 많이 했고요. 자 오늘 끝곡은 이 노래입니다. 네. 자 이재룡 가수가 부릅니다. 네, 가요계의 복덩이 이재룡 가수가 부릅니다. 네. 굴러 굴러 굴러온다. 복덩이 온다. 노래 괜찮지 이거?
1: 언제 오냐고요?
0: 오고 있대.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2시 32분경에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가 한쪽이 내려앉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부상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충정로 양방면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면 봉천터널 안 4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운행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면 계양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있고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면 속리산 부근 1, 2차로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 지금도 계속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미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날씨가 계속 좋아서
0: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1: 맞습니다.
0: 날씨죠.
1: 그리고 좀 있으면 금방 또 더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약간 더워질랑 말랑 하는 이 시기에 많이 햇볕을 좀 즐겨야 하거든요.
0: 또 올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1: 진짜 정말 더울 거라는 경고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많이 좀 최대한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날씨에 좀 미아님은 어떤 5월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0: 전 사실 집순이잖아요. 그래서 막 밖에 산책하기 좋은 코스 이런 걸 거의 알지는 못하는데 네. 그래도 5월에는 좀 페스티벌 를 가는 게 좋지 않나.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이 있었을 때는
1: 네, 정말 거의 5월은 그렇게만 네, 지나가잖아요.
0: 정말 자주 다녔었는데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네. 서재페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즈는 좀 여유 있게
1: 맞아요.
0: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1: 거의 누워서
0: 있는,
1: 이제 네. 네.
0: 그런 페스티벌이라서 저처럼 저절력인 사람도 갈 수 있지 않나 싶고
1: 충분히 즐길 수 있고
0: 저희가 예전에 같이 갔던 피크 페스티벌
1: 네, 그거 너무 좋았는데
0: 또 주말에 한다고 하고 또 뷰민라
1: 역사 깊은 페스티벌이죠.
0: 정말 자주 갔던 뷰민라가 또 5월 말에 열린다고 합니다.
1: 셋 중에 하나만 가도 너무 지금 성공한 5월일 것 같은데요. 계획돼 있는 게 있으세요?
0: 너무 가고 싶은데
1: 계속 저절력 모드 일단은
0: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혜은님은요?
1: 근데 사실 저는 날씨에 상관없이 그냥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인간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는 타입은 좀 아니고 좀 많이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약간 등산 즐기기 좀 좋은 계절이거든요. 근데 초보자들한테 좀 추천하는 산으로 말하자면 이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로 나오면 안산 자락길이 바로 이어집니다. 거기가 모든 코스가 좀 나무 테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걷기도 편하고 중간중간 이 벤치에 앉아서 산바람 맞으면서 쉬어가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전력 모드인 분들도 그 등산이 좋다는데 어디를 가야 안 힘들면서 등산하는 기분을 낼 수 있을까가 딱 안산에서 경험해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이렇게 황토길이 있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거기서 황토길 걷고 공용 수도가에서 시원하게 씻으면 또 다시 무한히 걷고 싶어질 수 있는 코스라 여기 이거를 한번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0: 그럼 오늘의 네. 키워드와 책 소개해 볼 텐데요.
1: 네.
0: 지난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제도 사랑입니다.
1: 네.
0: 다양한 사랑.

0: 여성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서 최근에 출간된 70대 레즈비언 할머니의 청년기 회고록을 와우. 선정해 보았어요. 바로 네. 퍼트리샤 그레이올의 침대와 침대를 오가며 인데요. 애리조나의 하나뿐인 레즈비언, 보스턴 대학병원의 유일한 여성 인턴, 안정적인 연애를 갈망하는 폴리아모리라는 키워드에 완전히 이끌려서 선택한 책이에요.
1: 뭐 하나 평범한 게 없고 그 다 단어가 상충해. 안정적인 연애를 갈망하는데 폴리아모리래. 그리고 나는 이 지역의 하나뿐인 레즈비언이래. 와우.
0: 그 지금 70대라는 건 이제 70년대에 네. 20대를 보냈다는 거라서
1: 그러니까요. 또 쉽지 그 않은 시대에.
0: 억압적인 시대에 어떤 사랑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1: 네.
0: 이 퍼트리샤 그레이 히올은 직업은 의사인데요. 22년에 이 책을 출간한 이후 소설가로도 데뷔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에세이고요.
1: 네.
0: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태평양 북서부의 어느 섬에서 범고래와 독수리 수달 흑곰을 관찰하며 지낸다고.
1: 소설가인데 또 이제 굉장히 야생의 한가운데에서
0: 젊었을 때 이제 의사로 번 돈으로 네. 노후를 이렇게 와.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니.
1: 근데 노후도 못지않게 비범하고 에너제틱하고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굉장히 정정하셔 일단.
0: 그렇다. 에너지가 정말
1: 이분도 사랑의 힘. 이분은 이 로로마의 힘.
0: 이분의 로로마 힘이 끊임없는 그러니까, 분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10대 시절 여성성을 강조하는 엄마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퍼트리샤가 저지른 수많은 일들과 그런 방황 끝에 자신을 이제 정체화하는 과정이 담겨 있고요. 2부에서는 의사라는 꿈을 품은 뒤에 유타 대학교 의대에 진학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욕망이 깨어나는 모습.
1: 욕망이 깨어납니다.
0: 3부에서는 영혼의 단짝 친구인 데이비드와 함께 보스턴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서 그 보스턴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만난 연인들의 이야기. 또 4부에서는 다니라는 한 여성과의 전쟁 같은 사랑과 연애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현재 70대 할머니라고 해서 저는 평생의 이야기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20대 때의 그 활발한 성적 욕망을 네. 집약적으로 담아낸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1: 맞아요. 정말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0: 진짜.
1: 레즈비언 이런 거 다 떠나서 20대에 네. 내가 활발히 사랑했던 사랑의 욕망만 풀어놓은 채.
0: 그것을 70대 할머니가 써냈다는 것이 놀라워요.
1: 네.
0: 이 제목인 침대와 침대를 오가면은 의사가 환자들의 침대를 돌아다니면서 진찰하는 회진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건 별로 없고요.
1: 거의 안 나오죠.
0: 연인들의 네. 침대를 오간다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의사가 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레즈비언으로서 사랑에는 번번이 실패한 과정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간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1: 엄청나게.
0: 읽으실 때
1: 네.
0: 첫 인상이나 전체적인 네. 감상은 어떠셨나요?
1: 벅찬데요. 일단 저는 이 책에 추천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좀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추천사가 유독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장하면 본문이 아무리 좋아도 추천사만큼의 감동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추천사가 좋은 책들이 있는데 저는 이 책도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좋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추천사가 정말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 추천사가 너무 아름다운데 본문이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추천사를 쓸 만큼 이 책을 애정 있게 읽은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애정을 이어서 이 책을 읽었다는 게 새삼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침대와 침대를 오가며를 읽었지만 앞서 읽은 사람들이 느낀 사랑의 흔적을 따라 읽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세 개의 추천사들을 한 번 다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천사에 깃든 애정이 더 깊숙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0: 어떤 문장들이었죠?
1: 예를 들면 모든 연애가 사랑 그 자체인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랑이 연애의 형식을 빌리는 것 또한 아니다. 이런 추천사가 있고 만약 이 책에 담긴 이야기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그녀의 선택에 공명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 문장을 이제 전승민 문학평론가가 덧붙여 주셨고 또 마지막에 이제 박상영 소설가가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때로는 누군가의 찬란한 내일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앞에 이제 긴 이야기들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문장

0: 문장만 뽑아도 너무 추천사가 아름다워서, 아, 내가, 이 추천사는 사랑으로서 이 책을 보증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래서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추천사에 대한 감상과 별개로 이 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의미로 가벼운 회고록이었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저자에게 너무 많고 무거운 소식이 있었거든요. 앞서 미아님 소개해 주셨지만, 이 1960년대 레즈비언으로 자란 미국 여성이 70대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할머니로서 화끈하게 돌아보는 청년기 회고록이 짜릿할 것 같지만 얼마나 녹록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청년기였을까 나도 모르게 이 삶을 납작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정말 치열한 싸움의 나날이 기록돼 있지만 저는 이 책의 포인트가 화끈함에 있다는 걸 간과했던 거예요. 너무 스펙타클한 연애사와 끈질긴 이 자아탐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놀라웠고, 저는 종종 주변 사람들한테, 아, 나는 정말 이제 20대 때 후회가 없어. 나 너무 많이 놀았고, 나를 너무 많이 담금질하는 시기를 보내서서 이제 내 인생이 재미없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1: 더
0: 나는
1: 놀걸?
0: 퍼트리샤처럼 놀았어야 돼. 내가 논건논 것도 아니고, 나는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면 퍼트리샤처럼 해야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20대구나 하고 겸손해졌습니다. 이런
1: 그렇군요.
0: 감상이에요. 네네.
1: 저는 일단 번역이 정말 잘 됐다고 느꼈어요.
0: 맞아요.
1: 너무 술술 읽히고
0: 맞아요.
1: 요즘 이 시대에 맞게
0: 문투가
1: 네,
0: 맞아.
1: 매끄럽게 읽히면서 저뭐 원문은 못 봤지만 그리고 그저 젊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힘이 너무 넘치고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다.
0: 맞아. 다 에너지고 다 정성이다.
1: 의대에 다니면서 이런 사랑을 할수 있다니.
0: 맞아요. 또 의대를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최고 점수로 다녀요, 의대를.
1: 최우수 학생으로 다닙니다.
0: 항상.
1: 정말 젊고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저는 삶에 어떤 욕망이라는 게 지금 별로 없는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후회한 건 그거예요. 나에게도 욕망이 있었어야 되는데.
0: 이 시대 돌아간다면 욕망을 찾으리라.
1: 네, 저는 지금 거의 수면욕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와, 근데 이 삶과 사랑에 대한
0: 와,
1: 욕망을
0: 진짜.
1: 글로만 읽는데 제가 그 런닝머신 1시간 뛰는
0: 맞아, 이거는 독서가 아니라 약간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1: 진짜.
0: 책은. 네. 땀이 나요.
1: 너무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독서였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20대를 보냈길래 저희가
0: 네.
1: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0: 네.
1: 에세이 4부에 맞춰서 좀 요약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1부,
0: 네.
1: 애리조나에서 유일한
0: 아하.
1: 레즈비언이라는 이 소제목이 붙여진 게이 퍼트리샤가 애리조나 출신인데요. 애리조나는 그 보수의 상징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작가가 태어난 60년대는 미스터 보수라고 불리는 정치인이 활동을 하던 때라서 이 시기에 아마 애리조나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레즈비언이 물론 있었겠지만 있었다고 해도 모두 숨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서 자신을 아마 애리조나의 하나뿐인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자는 아름답고 잘 차려입고 살찌면 안 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던 엄마의 경멸 속에서
0: 네.
1: 퍼트리샤는 레즈비언이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될수 있는 최악의
0: 어떡해.
1: 모습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15살이었던 1965년에 자신이 어쨌든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그 관련 책을 읽어보는데요. 정신질환이라고 나오는
0: 아, 아마도 그
1: 거예요.
0: 당시에
1: 네네네.
0: 성수된 책이니까.
1: 그러니까 치료가 소용이 없고, 동성애자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관계를 유지할 수도, 직업을 이어갈 수도 없다. 라는 문장에 충격을 받은 퍼트리샤는 그 당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즈비언 인권단체인 빌리티스의 딸들이라는 곳에 전화를 해서, 나와 같은 레즈비언은 바에 가면 만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아주 어려서 이 애리조나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 같은 여성은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보통 성인은 바에서
0: 맞아.
1: 만나지만 넌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대신 잡지를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더 레더라는 잡지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퍼트리시아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남자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아무 남자들과 데이트를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성에게서는 아무런 욕망이 생기지 않아서 아 나는 동성애자구나 라는 것만 오히려 공고히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운이 나쁘게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69년에 당시가 그 임신 중절이 불법인 시대였어서 엄마와 함께 멕시코에 가서 불법 시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퍼트리샤는 자신이 레즈비언이 아닌 척하면서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빌리티스의 딸들이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나 이제 그냥 레즈비언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여자를 만나는데요. 그중 한 명인 족부 전문의. 다리 이제 그 족부를 끼고 있는 전문의인 주디스의 영향으로 아 나도 다시 애리조나에 돌아가서 의사가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엄마에게도 이제 드디어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0: 저도 일부를 읽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고 남성에게 응당 생겨야 할 감정을 나는 갖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성한테 느끼는 감정이 내가 올바른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는 퍼트리샤가 정신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그 임신 중지 수술을 할 때거든요. 네.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의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되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녀가 깨달은 건 내가 아닌 내 모습을 흉내내다가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다. 아무리 이제 세상 사람들이 레즈비언이 뭐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역겹다고 해도 불행하고 외롭게 산다고 해도 나는 그 삶을 가야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너무 짜릿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퍼트리샤는 이제 자신을 레즈비언으로서 정체화하는 게 그냥 생활 방식 이런 걸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건 내 삶이구나. 이게 방식은 이제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방식이어도 나는 이 삶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한 게 되게 비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 그래 그랬는데 이제 얼마나 힘들 일이 펼쳐지려나 걱정하면서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갑니다. 근데 처음으로 꿈에 그리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퍼트리샤가 한 일이 거기 버클리 바브라는 신문에 나랑 만나줄 레즈비언 구해요 하고 개인 광고를 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난 여자랑 이제 키스를 했는데 그녀가 이제 울어요. 근데 이제 이 퍼트리샤는 이미 이전에 목숨을 걸고 임신 중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여자랑 키스한 게 얘가 너무 충격인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괜찮아. 목숨이 오가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다독여요. 자기도 처음이지만. 근데 상대 여자는 근데 우리 가족은 신앙심이 너무 강해서 내가 혹시 레즈비언인 걸 알면 날 죽이려고 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시대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는 일이 그게 또 심지어 더 소수자인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의문점. 내가 여자를 좋아하나? 남자를 좋아하나? 이게 해결이 되기가 무섭게 따라오는 실제적인 공포를 조금이라도 좀 짐작하게 만든 페이지여서 살짝 이 퍼트리샤의 대담함에 놀라다가도 살짝 멈칫했던, 씁쓸했던 좀 페이지였어요.
1: 그렇게 이제 다시 애리조나로 돌아온 퍼트리샤는 유타대학교 의대에 입학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2부 의대에서 파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유타주는 애리조나주 위에 있는 주인데 몰몬교의 성지로 주민의 60% 이상이 몰몬교 신자인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안을 제정할 때 종교적 가치관이 되게 강하게 반영이 되는데 이 몰몬교는 가족 중심적이고 순결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레즈비언인 퍼트리샤가 지내기에 애리조나만큼이나 억압적이었을 것 같아요.
0: 훨씬 전통적이고
1: 의대를,
0: 그리고.
1: 네네, 의대를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 유타대학의 신입생 100명 중에 여학생은 5명뿐이었다고 해요.
0: 너무 남성 중심적인 이제 환경이죠. 네.
1: 또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좀 남성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퍼트리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여성을 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30대 아시아인인 세실리아입니다. 퍼트리샤는 세실리아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이제 대학에서 다양한 페미니즘 도서를 읽게 돼요. 하지만 그런 도서에서 말하는 착취적이지도 않고 억압적이지도 않은 관계와 자신이 바라는 그 성공을 향한 갈망이 불일치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퍼트리샤에게는 자신을 내조할 여성과 지금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0: 이제 욕망이 깨어났어. 이제부터야 지금 네네. 퍼트리샤의 욕망은.
1: 그래서 그 장거리로 연애하고 있는 세실리아가 네. 내 근처로 와서 자신에게 헌신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권위주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사실 나는.
1: 자기는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사실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0: 저도 이 일단 세실리아를 향한 이 퍼트리샤의 솔직한 욕망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기보다 그 시절에 여성으로서 그런 욕망을 깨달았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맞아요. 그 요약되는 이 워딩은 사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기혼의 여성이 사실상 착취당하는 구조로 사회에 복무하고 있다는 말이랑 같기 때문에 내 페미니즘이 내 욕망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 욕망을 수정하지 않아 퍼트리샤는. 그리고 자신한테 필요한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거든요. 그런 소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1: 성공도 해야 된다는 그 욕망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0: 그래서 뭔가 말하자면 퍼트리샤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자기확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실리아의 삶 너무 중요하지만 그녀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 옆에 있는 삶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어때? 라고 좀 제안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그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저게 퍼트리샤가 지닌? 근데 굉장히 이제 저도 깁생을 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죠.
1: 근데 퍼트리샤의 마음이 그런 것과는 다르게 어쨌든 성별로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의대에서 대학 교수들한테도 좀 성차별을 당해야 네. 합니다. 수업 시간에 던지는 그런 음담 패설도 견뎌야 했고 그 퍼트리샤의 질문을 일부러 무시하는 네. 교수도 있었고요. 실습에서도 기회 자체가 남학생에 비해서 되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산부인과에서도 여성에게는 봉합이나 출산을 맡길 수 없다면서 이제 퍼트리샤에게 아무 일도 시켜주지 않아요. 퍼트리샤는 심지어 여성인데
0: 맞아요.
1: 이 긴 역사 동안 여성이 여성의 출산에 도와온 유구한 역사가 있음에도 여성은 절대 출산을 맡길 수 없어라는 태도에 저 화도 나죠.
0: 그렇죠.
1: 근데 반면 이 1970년대는 미국 전역에서 되게 다양한 성혁명이 벌어지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 60년대에 등장한 경구 피임약이 70년대에 이르러서 대중화되면서 성관계와 임신이 완전히 분리되게 그렇죠. 받아들여진 것이죠. 또 73년에는 여성의 낙태권이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라는 이런 진보적인 판결이 납니다. 또 미국 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를 해요.
0: 공식적으로.
1: 네.
0: 그게 73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네, 네. 굉장히 최근에 벌어진 일이야. 맞아요. 이렇게 된 것도.
1: 그리고 75년에는 최초의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인 일레인 노블이 매사추세츠에서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요. 또 77년 하비 밀크가 게이임을 밝히고 샌프란시스코의 시의원으로 당선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0: 엄청 격변의 시기예요. 왜냐하면 되게 거의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맞아요. 혁명이 벌어지는.
1: 그래서 네. 이런 격동의 성혁명 가운데 에서도 이제 퍼트리샤는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요. 보스턴 대학에 잠시 이제 실습하러 갔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캐스라는 35세의 이혼 여성을 만나기도 하고 다시 이제 그 실습이 끝나고 유타로 돌아와서 그 호흡기 내과의 D라는 네. 여자 의사를 사랑하게 되면서 또 그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D가 진짜 탁월하게 훌륭한 의사였거든요.
0: 네네.
1: 그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권위가 있었고 또 돈을 더 많이 받았던 그 의사들에게 좀 가려져서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환자를 위해서 의사들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D야말로 의학박사라는 직함과 권위를 가져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에 아 그렇다면? 그 직함과 권위를 내가 가져야겠다.
0: 더 많은 여성이 가져야 되는데 나도 가져야지.
1: 네가 못 가진 권위 내가 갖겠소.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타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보스턴 대학병원으로 네. 떠나게 되는데요. 보스턴에서 인턴을 시작하는 과정이 이제 산부 네. 의사입니다.
0: 이제 의사가 됐죠.
1: 네, 1975년이고요. 근데 그 퍼트리샤의 그런 능력이나

0: 성적과는 별개로 그곳에서도
1: 그쵸, 나는
0: 이제 유일한 여성 인턴으로서 여러 부당한 일과 차별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힘들었지만 물론 인턴 생활 자체에 그 고단함도 되게 큰 시기였어요. 36시간 동안 당직을 하고 다음날 또 6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또 가서 일해야 하고 그러니까 막 분노밖에 안 남은
1: 그렇죠. 사람이 이제
0: 거죠.
1: 정상적으로 좀 이제 회로가 돌아가지 않고 너무 이제 과열돼 있죠. 과부하죠. 네.
0: 근데 유일한 여성 인턴으로서 아무한테도 눈물을 또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울 수도 있는데
1: 그러면 또 내가 여자니까. 대표가 되잖아. 여자를 대표하게 되잖아. 그런 모습으로.
0: 역시 여자는
1: 뭐 감수도 헛소리를 또 하실 테니까요.
0: 그리고 또 병원의 그런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시술을 두고도 경쟁을 하는 것이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술들이 좀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술 때문에 고통을 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퍼트리샤가 그럴 때마다 상급자에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퍼트리샤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또 가혹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이제 퍼트리샤는 보스턴 대학병을 떠나서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1: 퍼트리샤가 너무 많은 이제 상황을 겪으면서도 의료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한 번도 번복하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내밀한 순간에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살아남고자 버둥거려야 할 때나 아니면 죽어갈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의사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걸 깨닫고 굉장히 이 직업에 대해서 큰 소명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위해서 책을 이제 왔다 갔다 이리저리 다시 펼쳐보면서 느낀 건 이 퍼트리샤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든 건 여자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대 생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의대 생활 또 의사 생활. 왜냐하면 이 그녀는 너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큰 도전 욕구를 주고 또 가장 큰 성취 욕을 또 해소시켜준 게 이 의료인으로서의 생활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가부장적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로 만든 것도 어쩌면 직업적인 면에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녀 스스로 그 권위를 의식하거나 이용해서가 아니라 그냥 의대생 이후로 의사로서 집중하며 사는 삶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많은 것을 의탁하게끔 만드는 환경이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이때는.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환경도 퍼트리샤의 어떤 많은 면을 좀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0: 너무 힘드니까 그 의사의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이
1: 그러니까 의사로 지내면서 타인에게 배려하고 상냥한 동료가 되기도 사실 너무 이제 벅찬 일인 게 이해는 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하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또 퍼트리샤는 계속해서
1: 대단해 너무
0: 소울메이트를 찾아다니는데요.
1: 네.
0: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시대상 직장에서 아우팅 당하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성애자처럼 보이는 여성들만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또 단 한 명만 사랑할 수는 없는 이 폴리아모리적인 성향이 그녀의 연애를 계속 망치게 됩니다.
1: 그쵸.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리언이라는 여성과 같이 살면서 그 같은 대학원생인 질리언에게 영국인인 질리언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1: 그러면서
0: 그 이혼녀인 캐스를 그리워합니다.
1: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세 사람한테 다 진심이야. 퍼트리샤는 뭐 누구 하나 소홀하지 않고 얘한테 맞아요. 정말 충실하고 쟤한테도 충실해.
0: 맞아요. 그래서 퍼트리샤는 이 세 명의 여자 사이에서 되게 요동치는데요.
1: 네.
0: 이 네 명의 여자들이 이 전부 사랑이라는 태풍의
1: 정말요
0: 소용돌이 속에 아주 휘말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질리언은 지금까지 본인이 이성애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퍼트리샤의 고백을 받고 나서부터 조금씩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고요. 이 메리언이라는 여성은 같이 살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 여친인데 말하자면
0: 심지어 동거하고 있는데 퍼트리샤가 질리언을 좋아한단 말이죠.
1: 또 숨기지도 않아. 또 퍼트리샤는
0: 그래서 그 배신 때문에 지금 메리언 돌아버리기 직전이고
1: 네.
0: 퍼트리샤는 그래서 또 메리언한테 미안해.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은데 아, 또 상처를 줘야 된다는 왜냐면 메리언은 집에서 매일 집안일을 엄청 잘해
1: 정말 내조를 잘하거든요. 또
0: 정말 아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지만 대학원에서 질리언만 보면 또 욕망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0: 에리언도 떠나고 질리언과도 이제 친구로 그냥 남자.
1: 어쨌든 이성애자인 거야,
0: 네.
1: 질리언은.
0: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캐스에게 돌아갈까?
1: 네.
0: 지금 다시 시도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
1: 하지만 가.
0: 라고
1: 일단 가.
0: 말하는 퍼트리샤는 참 부지런한
1: 맞아요.
0: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에너지가 정말 정말 남다르고, 이렇게 어디, 어떤 식으로든 분출했어야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었던 거죠.
0: 근데 그러다가
1: 네.
0: 정말 새 사람과 다 헤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1978년. 퍼트리샤는 이 모두와 헤어진 후에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1: 정말 잠시.
0: 정말 잠시 집에 있다가 역시나 그럴 수 없어서 이번에는 전문직 동성애자 여성 모임에서
1: 네.
0: 이제 단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단이와의 그 전쟁 같은 사랑을 다룬 꼭지가 이제 4부 거울을 마주하다인데요.
1: 거울을 마주하다.
0: 단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다른 연인들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그대로 자신에게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목도 거울을 마주하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지만 다른 여자들에게도 눈을 돌리고 그러니까 독점적인 관계를 약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1: 막
0: 다니는.
1: 포트리샤네.
0: 본인이에요.
1: 본인이야, 본인.
0: 그래서 이런 그 다니와의 연애에서 퍼트리샤는 가부장적인 남성의 모습이 또막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로 일하는 자신을 상대가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일이 너무 중요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이제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이제 배려가 부족한 것도 그렇고 그 환자를 치료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 저녁 식사와 평화와 사랑이 담긴 포옹이 있길 바라는
1: 그것만 이길 바래.
0: 네, 그 헌신을 바라는 근데 사실 다니는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다니도
1: 네.
0: 만만치 않은 폴리아몰이라서 퍼트리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1: 네.
0: 이제 결국 두 사람은 이제 퍼트리샤가 워싱턴 DC의 병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헤어지게 되고 이 책도 끝이 나게 되는데요.
1: 하하.
0: 이 책의 끝에서 이제 퍼트리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는 내게 거울을 마주하게 해주었다.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두려움 없이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법. 필요한 것을 말하되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법. 욕망이 곧 사랑이 아님을 이해하는 법. 욕망과 사랑이 한동안 공존할 수는 있지만 사랑은 훨씬 귀하고 지속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1: 지속.
0: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대에 격동하던 난리 속에서 나는 진정으로 연결된 특별한 몇 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평생 내 친구로 남아주길 바랐다. 나는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여자가 되기로 했다.
1: 오, 마지막 문장이 되게 또
0: 네.
1: 새로운 국면을 암시하죠.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
0: 네.
1: 깨닫는.
0: 이렇게 20대가 끝난 이후에 이제 30대부터 70대까지 퍼트리샤가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1: 네.
0: 마지막에 이 깨달음을 이 혼란의 10년 안에서 이제
1: 깨달, 이걸 쥐었다는 게.
0: 한 손에 쥐었으니 좀 지금보다는 성숙한 성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이 10년간 퍼트리샤는 의대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1: 와.
0: 인턴 과정에서 살아남았으며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2개나 취득합니다. 또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과 내과 전문의 응시 자격을 갖춘 채로 두 번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고요. 연구 논문도 몇 편이나 게재를 하면서 의사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어요.
1: 그러네요.
0: 하지만 사생활은 되게 엉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시절에
1: 네.
0: 대한 솔직한 회고록인
1: 정말.
0: 셈인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퍼트리샤의 모든 시절을 함께한 데이비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퍼트리샤에게는 영혼의 단짝인
1: 네.
0: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1: 네. 이 데이비드, 정말 찬사만 늘어놓고 싶은 인물인데요.
0: 네.
1: 이 책에서 사실 가장 먼저 나오는 타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이 첫 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면지에 데이비드 그리고 내가 사랑한 모든 여자에게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넘겼다가 책을 역시나 다 읽고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있는 걸 보고 그래 퍼트리샤한테 이 친구가

0: 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녀도 알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일단 이 데이비드는 유타 의대에 입학한 그 몰몬교가 60% 이상인 지역에서 몰몬교가 아닌 동기들 중한 명이면서 퍼트리샤가 단번에 쟤는 게이 아닐까 하고 알아본 안전한 남자 동기입니다.
1: 네.
0: 그 당시 미국 사회에 그리고 퍼트리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보석 같은 발견이 아닐 수 없는데요. 퍼트리샤 역시 남자한테도 바로 직진하죠. 왜냐하면은 나나 걔나 서로의 정체성을 자연스레 숨기면서 생활비까지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1: 맞아요.
0: 바로 서로 룸메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차라리 그 시대 때는 혼전 동거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게 내가 아웃팅 당하는 것보다 나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게이였던 데이비드도 여기에 순순히 응하면서 사실 둘의 긴 인연이 시작이
1: 맞아요.
0: 되는데요. 이제 퍼트리샤의 바람잘 날 없는 그 연애사를 생각하면 데이비드와의 우정은 놀라울 정도로 스무스해요. 거의 안 싸워요. 얘네 둘이 운명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무 잡음이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고 뭐 사랑하고 하면서 이제 의사가 되어 가요. 그래서 사실 데이비드 입장에서 서술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이런 퍼트리샤를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잘 몰라도 퍼트리샤에서는 데이비드가 거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퍼트리샤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내 인간관계 중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은 가장 친한 게이 룸메이트이자 친구 그리고 동료인 데이비드와의 관계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데이비드는 왜 그렇게 퍼트리샤한테 관대했을까? 어떻게 그렇게나 사랑에 빠지면 주변을 아랑곳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리는 퍼트리샤를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 친구는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지만 데이비드는 동거인이었거든요. 왜냐면 누구랑 살때 데이비드도 같이 살았거든, 계속.
1: 맞아.
0: 메리온이랑만 산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비드도 같이 그
1: 셋이서
0: 집에
1: 같이 산 거예요.
0: 셋이 살았어요. 그래서 퍼트리샤가 애인을 데리고 같이 살다시피 하는 것도 견뎌주고, 왜냐면 데이비드도 남친을 데리고 오고 싶었을 텐데,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은 오랜 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장 이 우정에 감동받았던 페이지는 메리언과 사귀면서 질리언에게 흔들린다고 퍼트리샤가 고백했을 때 데이비드가 이런 쪽지를 남깁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그런 건 이기적인 일인데 지금은 너가 젊고 기회가 많아서 실감을 못하겠지만 신뢰와 안정은 정말 중요한 거다. 너는 지금 메리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노력을 한다면 나는 응원을 못해. 너도 절제하는 법은 알아야지라고 이렇게 정말 진심이 담긴 쪽지를 건네요. 너무너무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정확히 간파하면서 내가 뭔가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할것 같을 때, 따끔하게 질책하고, 이런 너라면 나는 응원을 못해라고 말해주는 친구는 진짜 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퍼트리샤는 말을 안 듣긴 해요. 근데 그것도 데이비드가 잘 견뎌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집안일과 이제 우정에 너무 불성실한 이 동거인을 못 견디고 이젠 결국 각자 갈 길을 가는데요. 그렇다고 우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고통스럽다라고 이제 어쨌든 우리 우정에도 잠시 소강 상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대의 퍼트리샤한테 그래도 데이비드 같은 친구가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욕망에 머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가끔은 이제 사랑보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퍼트리샤가 이곳저곳 침대를 마음 편히 오갈 때 단정한 집안을 유지하고 그녀의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준 데이비드가 있었다는 거. 퍼트리샤가 그토록 원했던 내조를 어쩌면 데이비드가 절반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인물을 소개하고 싶네요.
1: 저는 이 50년도 전에 연애를 회고록으로 쓸때 사실 데이비드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데이비드라는 친구분이 지금도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겪었던 연인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아닐까?
0: 맞다,
1: 그
0: 맞다.
1: 20대의 외장하드 같은 역할을
0: 그렇다.
1: 데이비드가 한것 같다는
0: 맞네요. 왜냐면
1: 생각이
0: 거의
1: 들었고,
0: 모든 연애를
1: 옆에서
0: 같이 그냥 동고동락 한
1: 지켜봤으니까. 맞아요.
0: 거니까요.
1: 그래서 그두
0: 맞다.
1: 사람의 관계가 한국 영화 중에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그
0: 맞아요.
1: 제이와 흥수의 동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이는 물론 헤테로지만, 개인 흥수와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도 그 문구가 20대 외장하드라는 게
0: 맞다.
1: 나오거든요.

0: 한국판이다 완전. 네네.
1: 그래서 아 이게 아. 한국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하면 네. 대도시의 사랑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0: 그래서 박상용 소설가님이 추천 잘 쓰셨나 봐요.
1: 그렇구나.
0: 저 이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와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1: 그 옆에서 뻘짓하는 것을 다 지켜봐왔지만 네. 그게 친구의 관계를 해치진 않는 그게 오히려 더 판타지 같다고
0: 그러네.
1: 해야 될까요?
0: 그 둘을 보니까 근데 그게 판타지가 아닌 걸 얘네 둘이 보여줬네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멋진데요?
1: 다행히 맨 앞장에 면지에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계속 친구라는 것처럼 보여져서 네. 좀 네. 안심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퍼트리샤의 20대 사랑 이야기를 다 토파보고 나니까 살짝 기운이 빠지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좀 신나는 노래 듣는 게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좀 어울리는 노래를 뭘로 골라왔냐면,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부터.
1: 거의 도파민
0: 네,
1: 아닌가요?
0: 강렬하죠. 이게 사실 러시안 룰렛이 원래 이제 6발이 들어가는 리볼버에 한 개의 총알만 넣고 서로 돌아가면서 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그 복불복 결투인데요. 저는 퍼트리샤가 사랑을 하는 방식이 꼭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과격한 큐피드 화살인 거야. 그러니까 이한 발에 너가 맞으면 나랑 사랑에 빠지는데 네가 거부해서 내가 맞으면 난 그냥 거의 죽어. 네가 날 사랑 안 하면 약간 이렇게 약간 뭐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약간 거의 이런 거 정도인 거예요. 퍼트리샤의 사랑은 약간 매번 불나방처럼 사랑에 뛰어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퍼트리샤의 사랑을 좀 이미지화하다 보니까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가사가 떠오르는데 사실 퍼트리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여성이잖아요.
1: 네.
0: 나랑 사랑에 빠지면 너도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러시안 룰렛 가사 중에 너는 꿈꿀 때조차 나를 찾게 될 거야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되게 퍼트리샤의 끈질긴 구애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듣고 오고 싶었습니다.

0: 너무
1: 너무 포테리샤 그 자체죠.
0: 네네.
1: 포테리샤 20대 때 이 노래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포테리샤가 한국에서 20대를 지금 이렇게 보냈으면 분명히 들었을 노래입니다.
0: 아, 제가 가져온 영화는
1: 네.
0: 가장 따뜻한 색 블루입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 아델이 순수 미술을 전공하는 푸른 머리의 대학생 엠마를 만나면서 성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그렇다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성적 욕망에 대한 영화에 가까워요.
1: 네.
0: 엠마와 연인이 되고 나서 아델은 좀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럴 때 남성과도 관계를 갖게 되는데
1: 이건 좀 괘씸하긴 하네요.
0: 네, 그래서 그것이 엠마에게 굉장히 큰 배신으로 작용을 해서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별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잊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도 굉장히 육체적이에요.
1: 아.
0: 너무 이제 성적으로 잘 네. 맞았기 때문에 헤어졌음에도 또 현재 연인이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과거의 서로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퍼트리샤의 20대를 이제 읽으면서 계속 저는 아델이 떠올랐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 불타오르던 욕망도 사실 나이가 들거나 관계가 길어지면 서서히 잦아들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럴 때 시간을 가지거나 아니면 아 우리가 좀 이제 편한 사이가 됐나 보다. 가족이 됐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집을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는 할머니의 마음으로
1: 그러니까요.
0: 네, 골라보았습니다.
1: 저희가 이미 더 훨씬 늙어버린 것 같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리고 욕망에 꺼트리면 안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네요. 이 캐릭터들은
0: 욕망이 네. 꺼지면
1: 네 삶도
0: 네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
1: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저는 다시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5월을 함께 보내봤는데 뭔가 각자의 침대를 욕망으로 차지하는 일은 얼핏 그 자체가 좀 목적 같아 보이지만 또 곱씹어 보면 그것만이 전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다시금 무사히 그 침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는 과정까지 겪게 만들게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지속적으로 욕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돌봄과 애씀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5월에 함께 읽은 책들이 잘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사랑에 관해서라면 모든 인간은 중독자라고 전승민 문학평론가가 이 책에 더한 추천사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사랑의 종말론이라는 유행가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미 사랑에 중독된 우리는 종말이 와도 종말인지 모르고 사랑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대문구 미금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가 한쪽이 내려앉은 상태인데요. 현재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충정로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반포대교에서부터 밀려서 영동대교까지 정체로 이어집니다. 반대 김포 방면으로도 영동대교에서부터 밀려서 여의 상류까지 어렵고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반월터널 나오자마자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로 1, 2차

0: 나선홍의 닥터스.
1: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에는 마지막 악장 64마디에 심벌즈 소리가 딱 한 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연주를 위해서 심벌즈 연주자는 50분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는 셈인데요. 하지만 놀라운 건 바로 그 한 번의 짧은 울림이 있어야 비로소 곡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건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일의 수면, 식사, 운동, 휴식 같은 작은 습관들이 결국 인생이라는 악보를 완성해주니까요. 어쩌면 오늘 하루도 눈에 띄진 않지만 내 삶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마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 인생의 건강한 울림을 함께 채워가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중에 이 공사 현장에서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보도상으로 사망자가 두 분이었는데 지금 한 분이 더 추가돼가지고요. 사망자 3명 그리고 총 6명의 지금 부상자, 사망자 포함해서요.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금 그 행신에서 서울 용산역 KTX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KTX는 정상 운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서소문 사고 수습 그리고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리고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네. 좀 더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간절하네요. 정말. 지금 추가 붕괴 등 위험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좀 주변도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튼 이 서서문 고가차도 부근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멀리 오늘은 좀 돌아서 지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선홍의 닥터스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TBS FM 유튜브 채널 또 TBS 홈페이지 TBS 앱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특별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요.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감기약, 네, 감기약을 집중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네, 사인이 좀 안 맞았네요. 네, 오늘 처음이죠. 네. 자, 먼지나 연기를 마셨을 때 또는 물을 급하게 마시다 살에 들렸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반응은요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작용 가운데 하나로 기도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분비물을 밖으로 내보내 숨쉬는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감기나

기관지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흡연, 위산 역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 반사작용, 기도 안에 이 물질을 밖으로 배출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 반응인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야, 참, 이거 참 어렵게. 이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어렵게 풀었네. 어렵게 풀었어요. 문제를. 이 문제 내시려고 우리 작가님이 참 고생 많으십니다. 자, 보기 있습니까? 아, 보기. 자, 쉬울 것 같은데요. 1번, 아침. 2번, 취침. 3번, 기침. 4번, 의기소침. 네. 아, 우리 엔지니어가 감기약을 오늘 먹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사인이 좀안 맞았군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저랑 한번 맞춰볼래요? 한번 맞춰보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아, 안 맞네요. 네, 감기약 뭐 감기 심해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설마 이기찬의 감기 이 정도로 선곡이 될 줄 알았는데, 야, 침으로 끝난 거였어요. 합니다. REF입니다. 고요 속의 외침.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아픈 사람 옆에는 늘 약봉지가 놓여 있죠. 엄마가 건네주는 감기약 한 봉지, 가방 속에 넣어 다니는 알약 몇 개가 우리에겐 또 작은 안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익숙한 약일수록 우리는 너무 쉽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바른 약 복용의 중요성과 함께 양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님.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이제 뭐 아주 친근한 저희 가족처럼 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약국 지나면 다들 그냥 노수진 약사님의 그 인상처럼 푸근한, 왠지 약국 그러면은 좀 푸근한 그런 게 있어요.
2: 네, 네,
1: 네, 네. 그 실제로 우리 노 약사님도 약국에서 네. 또 동네 주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본인의 네. 입으로.
2: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계절에 따라서 많이 찾는 약이 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절기여서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비염. 결막염이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계절에 구분 없이 네. 찾는 그런 약.
2: 네네 네, 있죠. 뭐 두통약이라든지 소화불량 위장약이나 근육통약 그리고 숙취해소제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주 겪는 증세이기 때문에 네네. 늘 일관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도 급하게 네네. 뭐 소화제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잖아요.
2: 네네. 일단 편의점으로 나가 있는 약은 11 네. 종류가 있고요. 아. 사실 그 밖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근데 의약품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의약외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약을 의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아픈데도 아휴 괜찮아. 한숨 자고 나오면 괜찮겠지. 네네. 이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네. 참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2: 아, 약국에 있다 보니 좀 극단적인 경우를 많이 봐서 네. 너무 참으시거나 네. 너무 안 참으시거나 그래서 사실은 둘 다가 바람직하지가 않은데요.
1: 그렇죠.
2: 통증이라는 것은 내 몸이 뭔가 이상이 있다고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증세가 뭐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심해지거나 네네. 아니면 일상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진료를 하기 전에 일단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님과 의논을 하시면 네. 이것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할 증세인지 아니면 약으로 좀 해소될 수 있는 증세인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의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주위에도 보면 그 건강 염려증이라 그러죠. 네, 그런 네. 분 많이 계시거든요.
2: 너무
1: 제
2: 많죠.
1: 주위에도.
2: 예, 예.
1: 그래서 자주 거의 매일 오신 분도 계십니까?
2: 네, 계십니다. 네. 다양해요. 질문이 네. 매일 오셔도.
1: 너무 안 오시는 것보단 낫겠네요.
2: 낫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자, 닥터스 5월과 6월에 격주로 우리가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상담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요.
2: 네.
1: 대한약사회 정책 가운데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문제 이를 좀 네, 네.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2: 네.
1: 이 창고형 약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국이 창고처럼 생긴 겁니까?
2: 네. 사실 굉장히 넓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1: 아하.
2: 그리고 의약품을 마치 일반 공산처럼 굉장히 네. 대량으로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1: 아, 의약품이 아닌 마치 제품처럼.
2: 네. 네. 우리도 창고형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쌓아두는 양식이 일반 마트와는 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게 의약품을 마구 쌓아두고 있고 또 원 플러스 원 같은 할인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카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카트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채우고 싶은 이런 것들을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창구형 약국이라고 하면 이런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네. 그러한 약국들을 저희가 말을 하고 있고요.
1: 네.
2: 여기에서 의약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삼게 되는 것이 가격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올바르게 약을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약사와 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약국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1: 또 이제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약국이 크고 그렇게 네네. 대형이면 우리가 좀 싸게
2: 네네.
1: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1: 네네.
2: 그래서 젊은 약사님들의 모임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1: 네.
2: 창고형 약국을 이용하신 분들 1000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 네.
2: 이 중에서 1000분 중에서 45%가 계획하지 않았던 품목들을 추가 구매를 했고
1: 네.
2: 그것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나 헤어진통제 등이었어요.
1: 네.
2: 이유가 정말 저렴해서 마치 약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1: 네.
2: 그게 또 대용량이어서 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 네.
2: 그리고 이게 집에 와서 보니 비슷한 효능의 약이 있는데 내가 또 샀더라. 그리고 당장 필요하진 않는데 언젠가 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구매를 했다거나.
1: 미리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요?
2: 네. 그리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이걸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1: 네네.
2: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 약국에서 결제하는 금액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그 창고형 약국에 가서 쓰게 되시고
1: 네.
2: 그리고 보관하게 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양이 많이 늘고
1: 네.
2: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의약품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 네.
2: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창고형 약국에서 잘 묻지 못하고 일단 사왔잖아요.
1: 네네.
2: 그러다 보니 또 내 집, 내 직장 가까이 있는 약국에 가서 이 약 내가 먹어도 되는지 이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
1: 네네.
2: 라는 것들 물어보는 분들이 67%나 되셨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일단 사고 보자는
2: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대한약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의약품의 사용을 하는 것이 충동 구매,
1: 네.
2: 중복 구매, 과잉 구매로 이어지면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약물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파괴될 것을
1: 네.
2: 우려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약을 살 때 아까 뭐 67%가 다시 뭐 직장 근처의 약국에 가서
2: 네,
1: 약사님께
2: 네.
1: 여쭤본다 그랬는데 예, 사실은 이 약사님들이 복약 지도라 그러죠.
2: 네, 네.
1: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2: 너무 중요합니다.
1: 네.
2: 사실은 일단 약사들은 약국에 오신 고객들을 스크리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코감기약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전립선 질환은 없는지 또 두통약 찾으실 때는 혹시 술 먹고 머리 아픈 건 아닌지
1: 아,
2: 이러한 것들을 좀 스크리닝을 하면서
1: 네네.
2: 약을 걸러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구입하고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는 것에만 좀 그 흘러가는 구도에서는
1: 네네.
2: 구조에서는 이러한 소소한 상담 기능들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주의사항들을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1: 네,
2: 이러한
1: 네.
2: 점들이 많이 걱정입니다.
1: 네. 이게 그 대량 구매나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약국을 찾는 분들이 저희가
2: 네,
1: 시작하면서도
2: 네.
1: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고령층 어르신들이나
2: 네,
1: 또
2: 네.
1: 취약계층
2: 네.
1: 이런 분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2: 그렇죠.
1: 보면은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건강에
2: 맞아요.
1: 상당히 염려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2: 네, 네.
1: 네.
2: 그러다 그 사실은 우리가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철물점이라든지 은행 지점 같은 것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1: 네. 네.
2: 그렇다 보면은 사실 당장 내가 당장 빗자루 하나 사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처럼 사실은 대형 약국 중심으로 좀 집중이 되면 지역 약국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늘어나게
1: 그러네요.
2: 되고
1: 네네.
2: 지역 약국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좀 몸이 불편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네. 특히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멀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 그렇다면 대한약사회가 생각하는 해법이 네, 있다면 네. 어떤 걸까요?
2: 그렇죠. 의약품이 일단 공산품처럼 소비되는 것을 네. 저희는 좀 막고
1: 그렇죠.
2: 그리고 약국이 국민 건강을 위한 양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임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약국에 어떤 약국을 수익 창출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거나
1: 네.
2: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본이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1: 네.
2: 또 약국 명칭에서 너무 이곳은 너무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겠구나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오남용의 우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명칭들을 좀 네. 제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특히나 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 약사와 약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네. 쓰고 있습니다.
1: 아니, 그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이게 단순히 투자의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의 약국이 네. 존재해서는 안 되고
2: 맞아요.
1: 사람 중심 또 환자 중심의 맞아요. 그런 약국으로 네. 지금 잘 가고 있는 와중에 또 그런 창고형 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네. 생겨난다면
2: 맞아요.
1: 당장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2: 너무 네. 불편합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위험하기도 하고.
1: 네. 네. 그런 해법들을 좀 잘 현장에서 좀 잘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2: 네. 더 네.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자. 대한민국 국민의 슬기로운 복약 생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 오늘은 감기약을 집중 탐구해 볼까 하는데요. 떠도는 감기약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약사님 앞에 지금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네. O, 틀리면 X.
2: 네, 네.
1: 이거 긴가민가? 이거 세모 같다? 그럼 세모도 가능합니다.
2: 네네.
1: 자, 대답은 다 끝난 후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기약은 사실 감기 자체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O입니다.
1: 오. 자, 두 번째입니다. 감기약 먹고 졸리면 운전은 피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네, 맞습니다.
1: 네, O. 세 번째입니다. 감기약은 술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어휴, 안 됩니다.
1: 오,
2: X.
1: 안 됩니다. 네, X. 자, 네 번째. 어린이 감기약은 어른 감기약을 반으로 줄여 먹이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틀립니다. X.
1: 네, X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감기약은 여러 개 같이 먹어도 성분만 다르면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틀렸습니다. X.
1: 네. X.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기약 떠도는 감기약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네 맞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드리죠. 감기약은 사실 감기 자체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니다. 오, 그러셨어요?
2: 네. 네. 감기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지만
1: 네.
2: 사실 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 아니고요. 콧물, 코막힘이나 뭐 몸살이나 기침 네. 같은 증상들을 완화시켜서 좀 몸이 덜 불편하게 하는 약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감기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2: 네,
1: 좀
2: 네.
1: 더디게 완화,
2: 맞아요.
1: 증상 완화.
2: 네, 네. 네.
1: 그렇군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충분한 휴식 그리고 그 수분 섭취도 좀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2: 네네,
1: 하시잖아요.
2: 맞아요.
1: 네.
2: 사실 감기 걸려서 우리가 바이러스와 막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해 줘야 되고요.
1: 네.
2: 그리고 수분을 잘 섭취를 해야 열이 나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 그래서 목 점막도 마르고 코 점막도 마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분 보충이 되기 때문에
1: 네네.
2: 훨씬 더 감기 증세가 빨리 낫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1: 자, 그리고 두 번째 감기약을 먹고 졸리면 운전은 피하는 게 좋다. 오, 그러셨어요. 당연한 말씀이겠죠.
2: 네, 맞아요.
1: 네. 이렇게 감기약을 먹으면

0: 네. 왜 졸린 건가요?
1: 감기약, 특히 코감기약 중에 한히스타민제라는 이제 콧물, 코막힘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약이 뇌에 영향을 줘서 좀 졸음이나 진정작용이 있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0: 네네. 네. 코감기약이 더 심한 거죠?
1: 그렇죠. 대부분, 근데 코감기 약이 졸음이 오는 약의 대명사이고요. 그래서 코감기약을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게 졸려요, 안 졸려요 많이 확인을 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감기약이 그렇게 졸린 건 아니고요. 네. 코감기약 중에서도 좀 덜 졸린 약도 있고 많이 졸린 약도 있고요. 또 똑같은 약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감기약을 먹고 운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된다.
1: 네.
0: 그것도 안 되는 거죠?
1: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가 되어서요. 네. 좀 졸립거나 어지럽거나 했을 때도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되죠. 운전자의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0: 네. 그렇죠.
1: 예. 네.
0: 그리고 모든 감기약이 졸립습니까? 뭐
1: 네네. 감기약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부분 코감기야. 그리고 때때로 진해거담제 네. 등이 졸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개인차가 있어서 내가 먹어봤을 때 이게 좀 졸렸다 그러면 어떤 성분인지를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자, 그리고 감기약은 술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 X.
1: 네. 네.
0: 당연히 안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1: 네, 네. 감기약 안에 들어있는 헤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사실은 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고 있는 자체로도 굉장히 간에 부담이 되는데 네. 술은 또 간에서 해독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한테 일을 훨씬 더 많이 안겨주니까 간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술을 드시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는 감기약은 복용하지 마시라고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0: 네. 이렇게 만약에 같이 먹었어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에 치명적인
1: 그러니까
0: 어떤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1: 딱 한 번 먹었을 때 바로 치명적이진 않아요.
0: 네,
1: 그래서 다들 좀 안심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간 부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응급실을 찾는 네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0: 그렇군요.
1: 있어요.
0: 네.
1: 예,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됩니다.
0: 네. 감기 걸리셨을 때는 술을 드시지 마십시오.
1: 네.
0: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린이 감기약은 어른 감기약을 반으로 줄여 먹이면 된다. X.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1: 네, 네.
0: 이렇게 실제로 어린이 감기약을 어른 감기약 절반, 자, 먹어, 먹어, 먹어. 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1: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0: 그래요.
1: 아이가 알약을 먹는다면
0: 네.
1: 자 이거 반 잘라줄게 이러는 경우가 좀 흔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린이는 그냥 몸집이 작은 그런 어른이 아니고
0: 네.
1: 이 연령에 따라서 약물을 처리하는 능력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냥 몸이 작다고 해서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약의 용량은 체중뿐만 아니라 연령도 굉장히 중요하게 계산에
0: 네.
1: 들어가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자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알약 을 반으로 자르면 약 성분이 그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치우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과하게 먹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먹거나 이런 일도 있어서
0: 혹시
1: 알약을 반으로 잘라서 먹이는 것도 저는 권하지는 않고요.
0: 네.
1: 또 뭐 기침약이라든지 콧물약 중에 일부는 아이들한테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성분도 있어서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아이한테 맞는 약을
0: 네.
1: 따로 구입하거나 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 아까 그 어린이도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약 그 처방이 다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형이 중학생이고
1: 네.
0: 동생은 초등학생인데 형 거를
1: 그렇죠.
0: 좀 먹었어요.
1: 맞아요.
0: 이런 경우도 안 되겠네요.
1: 저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몸무게 차이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0: 네네.
1: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알러지나 부작용이 있는 것들은 또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약은 가려서 먹여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감기약은 여러 개 같이 먹어도 성분만 다르면 괜찮다. X 그러셨어요?
1: 네네, 맞아요.
0: 네. 네.

0: 그 중복해서 먹는 것들은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1: 네네.
0: 제가 또 특히 조심시켜 드리는 것은
1: 네.
0: 콧물 약과 기침약, 그러면은 약효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약일 것 같지만,
1: 네.
0: 이 약을 보면 겹치는 약들이 꽤 많이
1: 아,
0: 있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우선 약을 더 먹을 때는 성분이 중복되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댁들에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감기약이라는 게,
0: 네.
1: 이게 처방을 받아서 이제 먹다가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0: 그렇죠.
1: 남은 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각 가정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시는지 저는 궁금한데,
0: 네.
1: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남은 감기약들이 있어요.
0: 네.
1: 이런 경우에 추후에 감기 걸렸을 때
0: 네.
1: 내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0: 아,
1: 막 먹어도
0: 네.
1: 되는 건지.
0: 아, 그런 경우에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1: 네.
0: 일단 약 봉투를 버리지 마셔라. 그리고 그약 봉투에도 성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조제약의 경우에도.
1: 네네.
0: 그러면 성분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증세에 먹은지 기록해 놓으셔라. 그렇게 보관을 하는데 습기가 차지 않았다면
1: 네.
0: 저는 6개월 이전에
1: 6개월 정도.
0: 예,
1: 아.
0: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2234번 님도 약사님, 감기약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6개월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0: 그러니까 조제한 약은 습기가 차지 않았다는 것을
1: 네네.
0: 전제로 알약일 경우에 저는 6개월을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뭐 가루약이나 시럽은 훨씬 더 짧습니다.
1: 네.
0: 네네.
1: 그렇군요. 자, 오늘 감기약 관련해서 집중 탐구하고 있습니다. 노소진 약사님 모시고 감기약에 대한 슬기로운 복용 생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2부에는 친절한 진료실, 저희가 감기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궁금한 점들 짧게 적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지금 너튜브, 지금, TBS FM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 대화창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서대문 고가차도 오늘 철거공사 중에 이 고가차도 상판이 아래로 무너지면서 현장에 있던 작업 인부들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주변이 몹시 혼잡하고요. 이 때문에 일부 KTX 그러니까 그 서울역에서 서울역 용산 그리고 행신 그 구간만 지금 KTX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0: 그런 양육 현장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계신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감기약에 대한 슬기로운 복용 생활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친절한 상담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궁금한 점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18번님, 2234번님은 1부 끝 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유통기한 그리고 남은 감기약 요거는 이제 해결됐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3141번님은 지난번에 콧물 기침 가래약을 처방받아서 먹다가 남았는데 이번에 콧물 증상이 있으면 전에 남은 약 먹어도 될까요? 이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들 궁금해하시는
1: 맞아요.
0: 거예요. 네네.
1: 그래서 사실은 약국에는 그 약을
0: 네.
1: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0: 아.
1: 그리고 일요일 날 근무를 하다 보면
0: 네네.
1: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2: 네. 먹어도 돼요,
1: 네네,
2: 약사님?
1: 맞아요.
0: 이렇게요.
1: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약이 들어있는지 보통 약 봉투에 그
0: 네네.
1: 성분들이나 약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콧물약이랑 기침약이 같이 섞여 있다면은 그 안에서 가려내실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증세가 아니라면 그리고 습기가 안찬 상태에서 너무 길지 않다면 너무
0: 네.
1: 오래전에 지은 약이 아니라면 저는 일단 전화로 그 약을 조제해 주신 약사님께 좀 문의를 먼저
0: 문의를 먼저
1: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0: 해보시고.
1: 성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0: 네네. 콧물 기침 가래약이니까.
1: 네.
0: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침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기침 그 약만 골라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1: 네.
0: 미리 그 처방해 주신 약사님께 전화 드리는 거. 네.
1: 그렇죠.
0: 그약 봉지에 다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죠?
1: 네네, 전화번호
0: 네.
1: 반드시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다 친절히 또 안내를 해 주시니까요.
1: 그렇죠.
0: 네. 자,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126번님, 약국에서 산 감기약이랑 병원에서 받은 감기약을 같이 먹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드셨는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1: 분명히 좀 어지러웠거나
0: 네.
1: 졸렸거나 입이
0: 아.
1: 많이 마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 네네.
1: 일단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더 먹을 때는 항상 성분이 겹치는 것이 없는지
0: 네.
1: 확인하고 드셔라. 이렇게
0: 아.
1: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7318번님. 남편이 감기만 걸리면 땀 빼야 낫는다며 사우나를 갑니다. 열나고 몸살 심할 때 뜨거운 사우나 가는 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 보통 열이 나거나 좀 춥거나 몸살 기가 있는 초기 감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먹는 쌍화탕이나 이런
0: 네.
1: 것들을 같이 드시고 따뜻하게 입고 땀을 좀 빼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0: 네네.
1: 근데 사우나에 가서 정말 땀을 확 흘려버리면은 탈수도 올수 있고 몸이
0: 그렇죠.
1: 피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 네.
1: 사우나 그 탕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선풍기 바람도 있고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0: 네.
1: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서 저는
0: 그렇습니다.
1: 목욕탕이나 사우나는 가시지 말라고 합니다.
0: 네. 증상이 악화되더군요.
1: 네.
0: 제 경험에 비춰봐서.
1: 네.
0: 저도 사우나
1: 가보면
0: 가서
1: 압니다.
0: 그 이후로는 절대 사우나 안
1: 맞아요.
0: 갑니다. 네.
1: 맞아요.
0: 어떤 분들은 또 콩나물국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고춧가루
1: 맞아요.
0: 확 타가지고.
1: 땀을 확 내고요.
0: 네.
1: 네. 땀이 나는 것까지는 초기 감기에 좋은데
0: 네.
1: 그때 시원 덥다고 막 문을 열거나
0: 아.
1: 하면은 또 감기가 더 심해지니까 땀이
0: 네.
1: 나더라도 미지근한 상태를 좀 유지를 하셔야 돼요.
0: 그렇군요. 네.
1: 네.
0: 자, 그리고 28509님이 약사님 제가 독감약을 먹고 메스껍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원래 이런 부작용이 흔한 건가요? 그러셨어요.
1: 네네. 구역감이나 구토는 독감약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0: 아.
1: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근데 독감약은 딱 5일분 처방을 하면 5일분을 다 먹어야 그 독감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0: 아,
1: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좀 힘드시면 밥 먹고 바로 먹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먹어서 좀그 약이 빨리
0: 네네.
1: 배출되도록 하면 구역감이나 구토감이 덜해져요.
0: 이런 경우에 위장약을 조금 따로 처방받는 건 어떻습니까?
1: 네네. 그것도
0: 그것도
1: 좋습니다.
0: 괜찮은 방법이죠.
1: 네네.
0: 네. 자, 그리고 6419번님,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코막힘 약을 먹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왔습니다. 감기약도 이 고혈압 환자는 조심해야 하나요? 그러셨습니다.
1: 네네. 그런 약들이 있는데 모든 약은 아니고요.
0: 네.
1: 코막힘을 뚫어주는 게 비충혈 제거제라고 해서 코 점막에 있는 혈관을 딱 수축시켜서 코를 빵 뚫어주는 성분이거든요.
0: 아.
1: 이 약이 전신에 있는 혈관도 수축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심장도 두근거리고 또 잠도 안 올 수 있고 두근두근해져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압 환자들에게는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된다는 것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0: 네.
1: 감기약을 드시기 전에 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네. 보통 이제 약국 가면 약사님들이 물어보시죠.
1: 네네,
0: 뭐 혈압이나 당뇨
1: 그렇죠.
0: 있습니까? 물어보시죠.
1: 다른 약 드시는 거 있냐 여쭤보죠.
0: 네. 네. 네. 자, 그리고 5283번님. 약사님, 저는 유방암 수술 6개월인데요. 외과에서 보조식품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눈이 노화가 와서 오메가3도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셨는데 눈이 노화가서 오메가3 이게 맞는
1: 네,
0: 질문일까요?
1: 연관이 있습니다.
0: 연관이
1: 있습니까? 네, 아, 네. 감기약은 아니지만
0: 네.
1: 일단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0: 아,
1: 있잖아요.
0: 그런데
1: 그렇죠. 실제로 그 암 요즘은 굉장히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암세포만 없애는 약들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0: 네.
1: 대부분은 아직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많이 타격을 주기
0: 아.
1: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네네. 이런 증세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지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전투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0: 네네.
1: 몸의 세포들을 위해서 정말 잘 쉬고 그 항암 치료에만 좀 집중을 해야 훨씬 회복도 잘 되고 회복하셔서 나중에 눈 영양제도
0: 네네.
1: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0: 그때 가서 이제
1: 때가
0: 드시는
1: 옵니다.
0: 거를
1: 예,
0: 추천하신다 이제 그런
1: 네네.
0: 말씀이십니다. 지금 당장 이제 항암 치료에 좀 더 집중하시는 그런
1: 네네.
0: 시기가 예, 되셔야 되겠네요.
1: 네네.
0: 네. 자, 그리고 4988번님. 아침, 저녁과 점심약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1: 네네.
0: 깜빡하고 점심약을 거르면 저녁 식사 후에 저녁약을 바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후 대여섯 시쯤 점심약을 먹고 자기 전에 저녁약을 또 먹는 게 나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1: 네. 이런 네네.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아침, 점심, 저녁약이 이렇게 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0: 네.
1: 일단 보통 우리가 하루에 세 번 먹게 약이 처방이 되지만
0: 네.
1: 일부 하루에 두 번 먹는 약이
0: 아,
1: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아침하고 저녁에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0: 네.
1: 점심에는 약이 좀 숫자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0: 그렇거나
1: 아니면은 몹시 졸린 약은 저녁에
0: 드시고
1: 예, 처방을 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시면
0: 네.
1: 저는 일단 잊어버린 시간, 기억난 시간을 물어봐요.
0: 근데 네.
1: 내가 1시에 먹어야 되는데 한 3시쯤이 기억이 났다.
0: 네.
1: 그러면은 위장장애가 없다면 그냥 드셔라. 점심때 먹어야 할 약을 드시고 그 복용한 시간으로부터 대여섯 시간 있다가 저녁약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0: 네.
1: 기억난 게 정말 저녁이 다 되어서 기억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부득이하게 점심약은
0: 네.
1: 제끼고 아침약 먹고
0: 저녁약
1: 먹고
0: 드시는 거.
1: 네네.
0: 네. 그렇군요. 네.
1: 네.
0: 저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네. 만 지금 청취자분들도 좀 평소에 좀 헷갈렸던
1: 그렇죠.
0: 것들 이런
1: 네.
0: 것들 질문 주신 거 아주 좋습니다. 많이 많이 주세요.
1: 네.
0: 2465번님은 저희 할머니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약국에서 산 판땡땡부터 드세요. 많이 먹어도 되는 약인가요?
1: 아,
0: 그러셨어요. 네.
1: 네. 아,
0: 옛날
1: 네.
0: 어르신들이 이제
1: 맞아요.
0: 저희 할머니도 보면은 이제 소화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활땡땡을
1: 그렇죠.
0: 문 앞에 두고 매일
1: 네.
0: 드셨던 그런
1: 맞아요.
0: 기억이 있습니다. 네.
1: 그런 이제 조그만 병에 든 약 혹은 뭐 짜먹는 감기약 이런 약들을 제가 굉장히 좀 우려하고
0: 아, 그러시군요.
1: 이거를 구매하시는 그 사가시는 분들한테 늘 잔소리를 좀 하는데요.
0: 네네.
1: 그 이유가 이거는 굉장히 물약이고 위장장애가 없는 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0: 네.
1: 이 안에는 진통제도 다 들어있고 코감기약, 기침약 다 들어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약이라서 이거 먹을 때 다른 약, 다른 진통제나 다른 감기약 드시지 마셔라. 꼭 당부를 드리고요.
0: 네네.
1: 또 한편 저 계속 먹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병 먹는 것이 뭐 크게 다른 약과 병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네. 큰 탈은 없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 약을 한 병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기운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이미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네. 다른 약과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냥 알약같이 약같이 생긴 거를 먹어라. 약은 네, 네.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네. 말씀드려요. 네.
0: 아무튼 이렇게 드셔도 약사님과 좀 잘 상의하시고 네. 또 어르신이 이제 아유 나는 이거면 돼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1: 네,
0: 보통.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좀 적당하게 예.
1: 그렇죠.
0: 네.
1: 약사님과 잘 하시죠.
0: 네네. 네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2234번님. 2234번님은 참 단골 저희 청취자분이세요. 네. 문자를 하루에 두 통 동안 꼭 보내세요.
1: 네네.
0: 아, 요즘 짜먹는 감기약을 자주 이용하는데 알약과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근데 질문도 참 그 좋은 질문만 보내세요.
1: 그러시네요. 네네. 네, 맞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이 약 을 먹고 위가 상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거 먹고 위 버리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짜먹는 약, 물로 된 약들 아니면 차처럼 타먹는 약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위장에 부담이 없다는 점.
0: 아,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은 아니라는 점.
0: 네네.
1: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또 휴대하기도 편한 이런 장점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다 약이에요. 알약하고 네. 똑같아요.
0: 이게 짜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위 말해 쉽게 보면 안 되고 좀 성분이
1: 그렇죠.
0: 다 제대로 들어있는 거죠.
1: 제대로 들어있어요. 네네. 순한 것도 아니고 약이 적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죠?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 네.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짜먹는 약도 참 환자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1: 네네. 복용하기가 네,
0: 편리하고요.
1: 좋죠.
0: 네. 네. 네. 자, 5954번님. 저는 약간만 아파도 병원약을 지어 먹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먹습니다. 너무 자주 약을 밥 먹듯 먹는데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1: 아, 네. 네네.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네. 한 달에 한 번의 감기약이 밥 먹듯 약을 먹는 빈도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감기라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 네네.
1: 감기 증세가 있을 때 좀 빨리 드셔서 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미리 예방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겠죠.
1: 네네. 네. 초기에.
0: 네.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1: 네, 아니에요.
0: 네네.
1: 그래서 약국에 오시는 분들도 늘 내가 너무 자주 와 이런 말을 막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시는 거 아니시라고 네네. 늘 안심시켜드립니다. 네.
0: 그게 자주 가셔서 친하게 지내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가셔서 문제죠.
1: 그런 경우가 많죠.
0: 네, 그렇습니다. 네네. 1941번님은요. 이비인후과에서 증상이 생기면 먹으라고 비염약을 상비약으로 처방받았습니다. 약국에서는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주시던데 뒀다가 코감기 증상에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1: 네네. 네. 비염약도 항히스타민제이기 때문에
0: 네.
1: 사실은 코감기 약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보통 코감기 약은 하루에 세 번 먹게 그 처방을 할 수 있게끔 용량이 나오는데요. 비염약이라고 할 때는 좀 덜 졸린 약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네. 많이 처방을 하셔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코감기에 드셔도 됩니다.
0: 네네. 자 그리고 6145번님 종합감기약은 왜 항상 안 듣는 걸까요? 나으라고 만드는 약인지 궁금해요. 꼭 병원에 가야만 낫습니다. 지금 6145번님은 종합감기약을 드시면 잘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약발이 안 받는다.
1: 맞아요.
0: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종종 있죠.
0: 네.
1: 저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은 사실은 종합감기약만 있는 게 아니라 기침약, 콧물감기약 이게 제형과 용법과
0: 네.
1: 그 함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요. 내가 병원에 정말 갈 시간이 부족하다. 밤에 꼭그 약을 먼저 먹어야겠다고 할 때는 종합감기약 주세요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내 증세가 어떠하고
0: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1: 하고
0: 되겠죠.
1: 그리고 기존에 내가 종합감기약을 먹으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얘기까지

0: 꼭 하시면
1: 네.
0: 보다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약사님과 환자 간의 그 대화가 조금은 이제
0: 중요해요.
1: 중요하죠. 잘
0: 예.
1: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약사님이 잘 알아듣기도 하셔야
0: 그렇죠.
1: 되거든요.
0: 그렇죠.
1: 네네. 잘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0: 아, 그 환자분이 설명을 못 하실 때요.
1: 네.
0: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설명을 잘 하고 말 거야. 이런
1: 그런
0: 생각으로
1: 분은
0: 오시지는
1: 없으시겠죠.
0: 않아서
1: 네네.
0: 계속 이렇게 저렇게 여쭤보죠. 이약 먹으면 잘 들었냐? 이전에는 어떤 약을 드셨냐? 이렇게
1: 네네.
0: 저는 좀 가볍게
1: 네.
0: 시작을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요.
1: 그래서 우리 노약사님이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 참그 질문이나 이런 인터뷰를 참 잘하신다 그런 제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게다 이제 그런
0: 네네.
1: 경력이 네, 이
0: 맞아요.
1: 방송에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1: 네네.
0: 네네.
1: 네. 자, 그리고 5573번님. 아이가 감기약을 먹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보챘습니다. 감기약도 아이마다 반응이 다른 건가요? 그러셨어요.
0: 네네,
1: 네. 이런
0: 맞아요.
1: 경우 많죠.
0: 많죠.
1: 네.
0: 특히 이제 콧물 감기약 오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 네.
0: 보통은 우리가 콧물 감기약은 먹으면 졸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 비충혈 제거약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졸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꼴딱 밤을 새울 정도로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렇게 그냥 잠을 못 자는데 아기들은 계속 보채고 칭얼거리고 하게 되어서
1: 네.
0: 이런 감기약을 먹고 정말 졸려서 자는 애들도 있지만 못 자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거나 약을
1: 네.
0: 구입하실 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1: 그렇죠.
0: 네네.
1: 네. 아이가 전에 그 여기서 약을 쥐어 먹었는데 그때 잠을
0: 그쵸.
1: 못
0: 맞아요.
1: 잤다라든가
0: 예.
1: 정확하게 그
0: 말씀을.
1: 약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0: 네네. 그래야지 그것을 피해서
1: 네.
0: 덜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943번님, 감기 걸리면 무조건 항생제부터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그러셨습니다.
0: 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항생제는 세균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1: 네.
0: 항생제가 감기약의 필수이진 않아요. 근데 감기가 좀 오래되다 보면 목에 세균성 인후통이 오거나
1: 네.
0: 아니면 뭐 기로 가서 중이염이 오거나 폐렴이 가거나 그랬을 때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 진행이 된 거여 가지고요.
1: 네네.
0: 그때는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을 하면 또 걱정들이
1: 그렇죠,
0: 많으셔서
1: 그렇죠.
0: 조금만 먹고 다안 먹으세요. 항생제 처방이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진료를 하신 거니까 좀
1: 네.
0: 끝까지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그리고 2685번님. 약사님, 감기약은 식후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맛이 없어서 밥을 거의 못 먹었을 때도 꼭 먹어야 하나요? 삶은 달걀이나 초코바 같은 거 하나 먹고 약을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0: 네네.
1: 네네.
0: 꼭밥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1: 네.
0: 그 감기라는 게 걸리면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1: 네.
0: 또 감기약 자체가 입맛을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고 감기약을 먹게 하는 이유는 밥으로 인해서 위산이 분비되었을 때 약을 먹어야 오히려 위에 대한
1: 아,
0: 부담이
1: 부담이
0: 덜하기
1: 적고,
0: 때문에
1: 네네.
0: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밥을 못 먹겠는데 꼭한 그릇을 다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1: 네.
0: 그래도 조금 따뜻한 죽이라든지 누룽지라든지 뭐 계란 같은 거
1: 네.
0: 드시고 약을 드시는 거 충분히 내가 위장이 너무 나쁜 분이 아니라면
1: 네.
0: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초코바는 예, 뭐 나쁘진
1: 이분이
0: 않겠지만
1: 초코바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네, 그렇군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벌써 다 마칠 시간이 돼서요. 자, 퀴즈 정답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네, 3번 기침이었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8888번님, 네, 그리고 1221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1918번님, 2749번님 네 분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꿔야 할 잘못된 감기약 습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네, 말씀해
0: 아,
1: 주실
0: 제가
1: 수 있을까요?
0: 준비한 내용이 질문으로 다 들어와서
1: 아,
0: 저는
1: 그쵸?
0: 병으로 된 감기약,
1: 네.
0: 짜먹는 감기약,
1: 네.
0: 이거 순한약 아니다.
1: 아.
0: 다른 약이랑 같이 먹지 마셔라. 이거를
1: 네네.
0: 꼭 말씀드리고
1: 네.
0: 싶었어요.
1: 저도 참고로 이제 감기가 걸릴 것

0: 왔다 그러면 바로 가서 네, 짜먹는 네. 감기약부터 먹거든요. 아,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효과를 좋죠. 봤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짜먹는 감기약이라 그래서 쉽게 보시면 안 된다.
1: 그렇죠.
0: 네,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다.
1: 그렇습니다.
0: 아, 오늘 참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질문이 아주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또 그리고 우리 노수진 약사님의 답변도 아주 훌륭한 답변을 저희가 들은 것 같아서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한약사회 총무이사이신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4: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3: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비와 함께 강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길은 구간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가 오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반월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안산 분기점에서부터 5km 구간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청계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여파로 판교 분기점에서부터 밀리고 안현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화물차의 사고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한 사고로 인해 현재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충정로 양방면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4: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한 사고로 인해 현재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양방면 계속해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면 동화 면세점 앞 인도에서 집회가 있는데요. 이후 광화문 또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또 합천 교차로를 지나 사랑채 동측 건너편 쪽으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게 습니다. 세종대로는 서울역 방면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한강대로도 계속해서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한강대교 북단 방면으로 밀립니다.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요금소에서부터 밀려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정체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안성나들목 부근 3차로 5차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엄마, 빨리빨리.
1: 어, 그래, 가자. 어,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한 사고로 현재도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양방면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면 동화 면세점 앞 인도에서 집회 후에 행진이 있는데요. 광화문 또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또 합천 교차로를 지나 사랑채 동측 건너편 쪽으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반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이후로도 여의하루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하남 방면으로도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에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C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서소문고가차도 철거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수본부앞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

0: 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말을 경청한다는 건 단 한마디도 마음에 담지 못했다는 거라고 합니다. 제대로 경청하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의 진짜 뜻은 백마디의 모든 말을 다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들을 가치가 있는 한두 마디의 말을 100번 되풀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겠죠.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널바나 Come As You Are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아, 저희 목소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뭐 감기가 크게 온 건 아닌데 목이 좀 따끔거리고 아무튼 코가 꽉 막혀서 아주 답답해 죽겠네. 아, 여러분들도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 이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죄송하죠? 아, 아니다. 감기 드는 것도 이 몸 관리를 잘 못했다는 반증이니까 어쩌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빨리 주사 맞고 약 맞고 약을 맞는 건 아니죠. 약을 먹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사연은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스톤 템플 파일럿 인터스테이트 러브송 이어서 디오 All the Fools Sail Away 들으셨습니다. 디오 노래는 문계이저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맹종하는 바보가 아니길 바라면서 흔들리면서 넘어지지 않는 채찍질 당하는 팽이의 마음으로 디오 All the Fools Sail Away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 로니 제임스 디오는 참 목소리가 정말 힘있고 강하고 꽤 됐죠.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연도 듣고 제가 오늘 지금 낮에 일찍 와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병원 가는 일 때문에 조금 일찍 왔거든요. 네, 좀 일찍 왔더니 우리 여기 10시 함춘호의 폭성 하는 함춘호 선배님도 만나서 반갑고 또 좋으네요. 또 이렇게 만나서 인사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앨리스 인 체인스, 맨 인 더 박스 들으셨습니다. 3984님, 안녕하세요, 순디. 여름을 부르는 비가 내리는 새벽이네요. 아름다운 새벽 공감 출석합니다. 고마워요. TBS의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아유, 참. 두 줄 쓰셨는데, 이게 참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아, 정말. 고마워요. 또 이어서, 일산 멋쟁이 주님. 우디 권순우님, 반가 반가. 새벽 공감 출첵합니다. 권뺀 다방님도 반가 반가.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잠깐 들어요. 오늘 비 덕분에 수입이 좋았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아유, 저도 좋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신청합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이렇게 있지요. 네, 듣겠습니다.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단골처럼 매일 와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한 주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하이라이트식으로 괜찮은 방송분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죠. 그런데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저희가 초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좋아하는 그 헤비메탈 하드락 밴드죠. 블랙신드롬 초대석이 있거든요. 아주 대한민국 록 음악에 대해서 그다음에 헤비메탈이 지금 현재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해외 사례들 이런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날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블랙 신드롬입니다. 바이블 블랙.

캠핑장 화재 대처법. 첫 번째, 작은 불씨가 날아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텐트는 방염 텐트로 준비하세요. 두 번째, 텐트 내 조리 시 잔불이 넘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텐트 안에서 조리는 절대 금물.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챙겨가세요. 세 번째, 고기를 구운 숯불에 물을 뿌리면 더 큰 화재로 발생할 수 있어요. 물은 텐트 주변에 뿌려주시고 부탄가스는 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세요. 네 번째, 휴대용 소화기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화재가 발생하면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뿌리세요. 캠핑은 집까지 무사히 돌아와야 성공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펄잼 얼라이브 렛츠 라운드 앤 라운드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까 캠페인 전에 이 블랙 신드롬 바이블 블랙 들으셨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고개를 흔들흔들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신나는 리듬의 노래였습니다. 참 외국 곡을 들어도 우리 노래를 들어도 어쩌면 또 어쩔 때는 우리 노래가 훨씬 좋을 때가 많은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7007번님 TBS 정상화를 기다립니다. 꼭 그리 될 겁니다. 우리 순디 오래오래 봐야죠. 아유, 참. 이렇게 따뜻하네요. 아유, 좋다. 그리고, 다시 푸른 돛님. 시인과 촌장 푸른 돛. 우리는 결국 항구에 닿을 것이다. 제가 3, 4일 전에 마지막 곡으로, 시인과 촌장의 푸른 돛을 틀었는데, 우리는 결국 항구에 닿을 것이다.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연 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디퍼플 번 4684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역시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틀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6556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더운 낮에 시원해진 밤공기를 느끼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들려주시는 곡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다들 새벽 시간을 공감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힐링하는 음악. 이 프로그램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해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사연 고맙습니다.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 텐데요. 아, 제가 빨리 이 감기 빨리 좀 나아서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네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 성역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0: 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 접근을 금지하고 산사태 비탈면 등 붕괴가 우려있는 곳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지상으로 대피하고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은 단단히 고정하는 것은 물론 집 주변 빗물바지가 막혀있는 곳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시내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때문에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와 삼거리 구간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2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종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와 삼거리 양방면이 어제 발생한 서소문로 고가차도 붕괴사고로 인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로 이 구간 45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반대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반대 김포 쪽으로는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부터 고장차 처리 중인 탄천 1교까지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와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 2터널 부근은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전면 통제였다가 약 15분 전부터 2차로 통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사고 처리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 쪽으로 통제했다 말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사고 지점 앞두고는 3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산분기점 1,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일찍분기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광명부터

1km, 4km 구간 정체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을 조금 못 간 지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고 정체는 도봉터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 뒷부분을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어떤 차는 1톤, 어떤 차는 5톤, 크게는 40톤까지 차의 크기마다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정해진 적재량보다 10% 이상 초과하면 과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차량이 망가지고 도로가 손상되고 무엇보다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일이 많아 야근을 이어가고 공부 때문에 잠을 줄이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책임과 빚을 짊어질 때도 있죠. 또 사람도 저마다의 적재량이 다릅니다. 체력도 경제력도 마음의 힘도 다 달라서 같은 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견뎌내고 누군가는 조금 더 빨리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균형을 잃지 않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과적 단속 꾸준히 해야겠죠. 여러분의 가계부 과적 단속은 저희가 돕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